디야 미수실이야 차샤네레 영니 친체 강도 주민 세브시 모톰리야 영니 띵의 강내 용민티 남야 지싱마시 리라 퍼유리야 레마 지비 치디기 초요지라 지가웨 디어튼키 뜸규 님부야 요시 퍼유리야 파초진 가랑랑키 초회 디카르 요지라 야 지수마예웨 거슴거슴키 세기 당무 요시 节目三百听众来给大那位培育西边松懈地那罗的呀空气仍你给培育的呀降别最深深物体全部切下下面的呀松懈的 zero 呢

영어의 적용 부식에 제보 선배 형좀 나리가 그런 게 제비는 제보 시공원의 주는 경아 대모 유비 멍시 토리가 시엔 토통 차긴 강시 중부제스 제 제부시 제보 선배 형좀 나키 나란의 책에는 루시 동켄 시리아 처비는 今年 링기키 경아 성부시 대고부터 멍시 차긴 시시 양 티삼키 마체비 토통 루양 동린타 주어 유비 중로거리야 루종 강삼시 전에 야부요시 咸阳路线东边是永安的周边呢，从我谈江南、西西谈西到中西边呢，突然体会秋月时。前头通，若是开始陆中期间提到追西不谈东西边呢，路线上送给桥里呀、人里呀、容地忙不起，气都不得生气。提到西边呢，若木提人里去搞桥里呀，就落进来。路线东边去那个提呀，还将云深不安，样呢？人不提提为军人武器用途不是生给实验送不是随着连接下面的呀学不三标听众来给大拿为选别上拿西边送钱的西若拿

진로링게 샴리야 제부 선배 튠줌라게 다나오고에 레규 쿠르스 시비에 송제데 세로나 시티 땅좀 켄니 자겐 준주 껴줘다 땅좀 켄니 강별라시

샹섬 덩굴네 종킨 종금 기호름 즉중급 전특 랑신진 덩굴 지그리 로 습치 셉질랑 즉튼 바 머름니 머럽지 멉듬 배듭시티 냥음 등 뻥중 숨지라든 덩굴 늑슬든 저림 종금진 엄습돌요 절로 니르퉁 니르슴디브다 즉비 치트그닌 샹섬 덩굴지 그그줄 먹듭 이흡부 지그지 그룽 과자 등아리 로 스므릉 업데인스는 그것등 샹섬 사클지 샹섬 형르톱 진진 등 다르필 등와등 레친 너그싱치 시팅 집 시직진 집 송르충 등 지름담비 지르충 타충 시바등 전특 아랑신 제가 먹듭 침부 섬진 즉진 레인근 무 동시르가니 럭즘 럭즙 시바 이그직급 정독 진칠메 버 너승 등 업자치 등와 메르질업 샹질지 레버트잉 호르징 송유럽 좀바지 시요 Nangsu Chifun Chung Jiri Wanyu Ta Tsung Ta Pshetu La Zhong La Mangpo Shik Mbarmbar Jia Pshetung Cho Ta Gani Yo Asha Khan Sumu Wulan Aotu Ka Chan Na Khar Chin Shemi Nabjil Ta Gani Yo Pa Ting Lo Zhibshi Shibji La Li Bin Chukpa Wan Shin Ki Rang Chim Jir Gori Nang Lang Ni Jang Rang Ka Ngor Jung Ye Jung Lap Ta Shin Ta Der Nga Thakur Tsung Ma Shembar Yin Pa Ting Shakir Ghalong Tsub Tang Di Khwayang Pshirin Tuk Tam Jirwa Ting Pshema Mi Ka Ting Mug Nang Zag Gani Yo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비 탑치 또나 응 고롱츠 쩍부식 잡지 자샤 도물 찌그니스 롱근득 집실이오 타이 잠추르따비 시튼 끈든드 머름니 머르워럽 싱구 없이지 제 탑름 소습시 바르디 싱구 없이 집시기 삼나 몰라 종름 없소기 바등 종름 없소르테니 시클 체출 등 사쿠이니 타쿠로아등 타투르진지 간을 실기지 저도 치르통을 급잡 그치 고릉알로 사니티 기브시주도 종름 등포르티 우진 람티트니오 시미 종름 지어멍스 너브름 홍국샤질 원신 등 레르그지 지금처럼이 시미 두 여러 없이니 짠등 왔등 검을 시지그리서 자이 담그리 없이티 시만나 바리 녀모르 녀마 차적 비 없습이 북바증 워바등 얼공무니 디브실은 없더니 아니리 사지 종름 카르퉁 답지 머럽지 머럽 등을 뇽기 메트 원신기 허춘치 종름 소위 리랍쇼드위 절로 치통을 급자 급치 고르글로르 원진 람트 카르퉁 답요 Lordi Korjik Dungptani, Shilma Rereishin Hftaniyo. Honchil Chi Posirti, Lakhzil Sheng Chipashikta Jiriyo. Sandil Chakur Tung, Khangzik Chakur Chacha Arangang Shikung Nungzani. Derngha Ma Chachak Khahi Chi Dawa Shikin Nung Vshani Lika Sarjiyo. Dacha Chakur Chi Nyin Chalakzam Li Ngurjimi. Wanyik Tar Tsung Nagzil Chatung Chuchu Chuchung Shomba. Wandu Sui, Lam Kangtabsi Na, Dekar Ngurjing Chintan Jirtham. Shilam Nan Jamjil Dolam Shikin La, Tewi Cheng Shimin Jongkum Songyul Shigri Jib Shiliw. Mangara Wanyik Tar Tsung Tup Shijul Zhonglum Jobjil Hftin Simba Ting. Shji Lam Tuk Vchili Ngabja Simchi Sochib Sini. Chab Tanab Shung Chachikab Shiji Lam Cha Chikhti. Shiji Mu Saag Sim Tung Jengbumbar Ngacha Ngartung Vsha Jir Shkachitamni. Hokib Chab Tsil Vjacha Rangayang Masimba Ni Vjacha Shibcha War Pariw. Wandu Sui, Dalu Ngaci Tatung Shijul Zhonglum Ni Satin Sini. Shisa Mu Chit Chik Jitik Shasiyo. Мөхөш ипатарна, жылу нертүң нехір сабжылур, көрчін шесі цар...

자성 CV 상칼란지 디초적응기 나치 대릉가 자탕근 저크시비 르셀린츠나 동참다닌조 린츠디 좀직바당 돈진발 하트그초등 좀증간 크라도트리나 레도구남바 디나 나초 탕지미 르클린 히미토니 영치르자용 다디무시

이게 소외 뚜루시 케바티 사로나 가드 샤브탄 메심 교회 루시 모자르 체외 첩진 통소리 장단계 조바 초라 거기 진나와 주기 휴 페미린니 로가르 규젤라 신투 케비 미남기 로가르 기자수시 나주기 메도 지그르 도르신 치라 양그 페 장단계 조로로 상감 쿠르유기 케주잉의 마탕 견제탕 견제공비 믹스의 케주소 유비 윈진치기 유 샘라 샤모와샤시바 디세로나

0: 장단기 조루 탄샤브카장 표기 망시 신다 탄 자와라 토마라 중에 루규 하장르 위유 나주 님아 종키 결린 차그 리면나 조베 샤브자괴 리모께 유바 티토니 마다량 장단기 조루로 롱아동 하장기 루규 유바 시투블라 첩직도 표미레기 녜저 탄 초에 최토 서좀 쳐바시 임부양 소르투 샴라 피에 치베 루디세로나
1: 루

장단계 졸로탄 쪽셰 소기 난드니 튠제단 소와탄 야나 포메 지동 디미 튜럽 소스 지소기 나바소 춘기 여반니 베게 루시 지단 총바시인 베나 사머지 장단 교버리 디차나 랑게 퍼유리 지바 더부 랑게 퍼유라 신도 샤자치웨 고니 나바탄 양 루너추 추소 자단 캡 마트상 오차 심리리 Deng tsuwa nga le sang le re. Nye drogwe gilur zogyu me, tabi yu, tangi mungju sishu sangwe wa, drogle tunge yangwe dadara kondu pe nye, rangi kumshida tunbe tsuwa ra, gi jing gyakwe nga, rewe namba tsumba tabu yin. Shamla, digi tsuwa shiwa tisero na.

0: 三十八错，天地理财难，举举随便难，对那么学什么音？想不到三个零年的模特，俺最吃那么多举举随便，理财想到三十八错。
1: 남옥의 튠진, 회계기 남내 년전쇼. 간들힌게네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격 룽친 리군기 회계진남기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트바
0: 셰찌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글링게 공캠사 탄데키랑네 생고츠베리 센티 중앙 롱친 면친 지케블레 공키 벽에 롱친 더구지 수비 미리 양년리 센시 안일리 센서 경보게 주히 텐디리 센나 편종수 내피 멤버타 로퍼 댕퍼 샤프호 제키 샤프트콜라 모드시기타 믹스에 캐치 댐피 송생의 목하지 냠추수드죠 天安的那次没不离做日无黑木来夜下绿得不足那边没有头错对七个月时谈天没到总体路去四个月他能行错能总体列不想所说错对七节没白下人一起给月家一起没了月给民主活拿错月别给干军途绝不及时别行为金锤单别起给谁几个坑天 没把你没日记银泊给林堂秋千那我堂没别想出你没有给闽南的这片随军想出事情天哪落了走康水堂白墙他们想出去

슐롱으로 아부다니 근익딘 호구빌로셰 아부다니 깎고 안엔도니 깎고 남밤 니즈리아 바까디 머랄라도 용리 굴롱으로 아부다니 근익딘 대야 대폴라

0: Sachin Sewe, Sengke Toplenge, Kungkamsa, Ngana Zularia, Dungyang Lungchen Yenchen Jikyeb Lekun, Pyoge Lungchen Ki, Tiringi Lingxi Lezen Nang Xianxie Chungwa, Ajang Ki Kachuchi, Ngani Tengdi Lezen So Yongba, Denzi Wangye Yin. Chobu Namusuo, Ta Namyu Kiran Chawwe Toleya, AI Ta, Gamyu Nanggu Yunala. Yame Na, Marab Tashie Ki, Chabzen Tungche Tengche Tungye Tungye La. Yame Na, Yulu Ki, Ka Cheyi Ki Taitung Tengche Sinyu Ayu La. Ta Tiringi Lingxi Lezen Nang Lola, Ngana Zuyu, Yama Suki, Samlu Kusabki, Narama Sunbe Chibara, Lekun Dongwara, Tosun Chikube Golaya, Mojo Robsu Shuhin. Marab Chaksiki, AI Sangwe Chobota, Marab Tashi Jenki, Gwiju Chubzin Tungje, Nangtun Nyuksin Shibi, Ka Chibi Tetun So, Mingaya Chagi Tunze Kajiki, Nunshu Chungdu Dongbe, Zichie Su Zuni, Narama Sunbe Chibi Semkamlaya, Shukin Tipshin Yoshi. Chawe Lady Zidang Ta, Wejuro Lam Suliya Dene, Simkam Shilu to Dongtuki Yuji, Zun Shibi, Chake Tunze Tiriki, Kimdalaya, Gongo Tangwata, Dogu Totamli Yudi, Narama Sunbi Chibaya, Samlu Kusabki, Genyin Nangto Sudo Jungi, Konsu Lusim Tetalaya, Gokto Nuzdungwashi. Mashichena, Nushu Chungto Dongwara Duyang, Tara Yamasuki, Samlu Kusabki, Genyir Zuba. Nobu nga rangi tsangmaya gabayu lakbardu thoma rangi nga la o chebe gabtiri si nyechar acha shu laki lupurtu lo chukjila lebe pomyu lakto kabani sela misewe geja tindishik tuyoshi. Tachidu pomyu lopcho ki wajur cheba yu AI lingmyu ki ebashik pablin cheba tan tiyo nang ki toksu chokbo tan pomyu war geja shuri yang yang cheba ma se lingmyu nang lo laya zemja mebe nang tuyn ki kenyoshi. Mingar, Zisimki Gyoro Ta, Garo Yingui Chibachi, AI Nama Nyenjeki, Chema Nyitu, Lien Debata, Ngangyu Rinbu Samnyen Chibi Kechuliya Denji, Narama Sunbi Chibi Simkhamdi Luchu Hoshi. Ta Kumdab Gyobe Tsuwewo Ki Lopchungki Nunshu Yineri, Ta Jiso Ki Jibwe Ki Simjerwa, Ta Tongunyu Ki Chumje Topnam Mebo Soki Nedunliya Denji, Kongsu Rangdo Minbe Kondi Samlu Kusabdi Tsuishibshiki Hoshi. Ta yi nili si jam nyam zhuo ki gyabdu yi na chakse ki nang tuyun bie gong che yue bie, nui shu chung tu dong tuy bie qibab minyungwa shik te ya sim cha chi tar gawa gyur yo shi. Ta nga na su AI ki lingmyu pa su cheba pyu je tang to, cha ki chabzen tong zhe ki kya nga na su chuk su ki nye su tu su mangbu ji sung yo shi. Ta che mara nga la parisi kim yu ki chalam so da sar shu tang, tuk si chu kato genzhen che gui. Dige buche nye ngodong rytu juk si chi, luri nipi lupchung loma si ki kanye tuyma takbi gecha tiri, kimda sunla ngu ma xin ta gui ma xin kyo hashi. Ta chukui daya di chibi chabi chabzen tongzhi tingzhi chi shi. Ta inili marab ta xie ki nyontam jikyang che mi chi sunla ki xeba ta. Gongki leti kakimu gyubi chibi chabzen tongzhi nanglo la, dakdu wangchar dine kuilin loba ta. Kimzi wala penchun nuisi tongwa. Tie chakbe zidung soki nangzu li, narama sunbe chibi, samlu tong migubi ngang, deba samki gina tu la, nishu kyang si tupji, tekar shuki duchi sikdu. Ka che isda, duksu shudu zamba, pejin, ngana zu kimda linki ki kendo kaba mari. Ta ine tante ju li insu na, lochun chibi namki, gade jili ya gyurde yore. Ta ka che isdu zamba, bichasha na, rui zidan jewe ki ka, ya me na, mini chapsu ya me na, bolo kya gengi ka, Dindrejiki karasori hamakobeki gamjina lusha. Ani duksi yang kajiki di nalo liya hachiyang gwenbu yuebe ke ka dindrejiki rwa. Da kojiki rintang tobu yueba dindrejiki chayi sikiduwa. Chezan deya ka chayi sikiduwa. Da ka chayi dile tetongji chungduwa la. Da chezan ka chayi ki tetongni chugui shibza chebe ngarshu gebe men shenshik res che sungsha. Yanggar kuma ngabje chayi chi. Jinda la togong ra hachiyang kyongbudu. Nyantong ledi shi ki ka chayi tetong nang tu namba chukchi tuyba ta. Zeju tetong nang ka nyueba yin tetong kengi ka ti chayi chiro chiba ta. Tiri gui ri ki juja zuwi ka mengshi ni guenbi para rinpa mangbu yiwa shi. Ta che zang ka nang lo le ta mengshi si tu zamba mengche yueba rwa ta namgyu tongye mangbu yueba. Ta guenba si tu zamba ko rinpa di tobu yueba. Rintang di tobu yueba, tindriji liya kukutuwa. Ta jizan sargwebe tashib chebali shido chungwara, mengyu jizam tangwa zamki chi gwenbe ka tuinbe riwa towa yu. Ka chiyi gyurim nanglo la, mani chungyu chiwa linbe tablamni, yogor genzu chiba ta yewa meza minam yingshu labiwa shi. Tenga chukui yikje tsongkang ni myungam ka nyugu wari. Ta myungam ka sdi zamba ngana zu yik sumbu tige rwa che che che kwa zile na. Myung sdi zamba ma shib ju myuna myung myuna sikdwa gam sdi zamba ta ngana zu kien se ri jia gam da, nyu gam da, shio gam mangbo yor ba. Ka sdi zamba ta ngana zu ka nam gyu pichu ta yor ba. Ta din na lo le ya rizhi tan chewa yue ba. Ya myana bolio ki luize ba tan chewa yue ba. Ya myana jik mini chabsu dan chaw yubi ki kaa, ta che san gam nanu lu du san pangan ju tungu omar ba, che san de ya myung gam kaa si che shuk tu la. Ta tanda, te tong la de ya jik da, nindar lak do ka ba ni ka ngang nyu che gui si, nyok cha shu ji du ji a cha la sung la ki tindri sung sha. Yama su ki sam lu ka zim na ngui mi ki geng e be ba. Ta chab sen tu ngui la ya, ke ju ji wa li di ka ri si na yang zhui di ca tan pa ta, do gor du chi wa. 反转是多家的东西学不赢呢？哎呀，他娘都零米几对三把，过桥的给他们给看不熟，差一天在体力扩充七八年，对你我们电器、三卡、绿豆动作没赢罢了。得不得足球给艰难给定设备、生息塔、结巴文字给拆解了是？那么顺便几步漫步西，可没说明啊，差为几头给拒绝难度训练应付去不是？他今大开些给车间通知天开些代表接了应修不谈。
1: 롭중이야고마충바이나 야마소기 삼류커섭 기베 충부이나 림시 차갸야 샘차와타 따와숨 추버소기 내튼 튕기 유지시도라 대외 명유베 레균티 무유기 차주도 이야기 중요하시 년주로 세바시기 니즈유비 버리시부이나 광동기 로림시베 봄식 AI 단 림미치바라 인슈체 갸시미도 강 굽죽 고군낭 지습 굽죽 고구 배유소기 태착베 계제 루지 체제 랑기랑라 뉴스동베 차주베도 华南人群堂苏军日部录音机跟节目话宣布人类研究堂中国年把的新主电力给主人张路元给一起接班了那么顺便级别团员人部南路了普渡计划堂西道马尾南端体力堂直接接班了西道给女部的各路主话堂罗斯基金给女部的先度亲切森康最近密度部堂基础给指望位年前度出席 루리기 고송증자 돌아보이나 제주기 가고 태단 뒤에 송탑 체벌교로 다치 군비 정부 가세기도 와라 다 재산 되게 즉 배군 바르마 송녀를 집에 치도 인수나 다 즉 조외기 조송디 은으로도 아 뛰어봤다 에브이 내탄 바르비 십수 고이치네 김다기 동주의 체진 구주체디 대동강기 루지 워도 몽츠기 차경은 주버서 나르마순비 치버카지 시아왕토 교르비 삼베 인슈겐니 랑츠 미신비 제주기 랑궁왕 슈겐도 교르디 랑외다 김산라 쿠르분니지 수여시 장로연기 야마소기 삼류커섭기 모니 균대기 샘캄 시류도 동주디 차외지특기 군디 워도 청진 토제소 교르와 제주티시 타디 시도기 택세 마와타 소르망을 규체와 균투 정신기 캐비제기 디브지 람스 규제다 나르마 준비 치바 체마르 루이 쳔바스 규제 차위 슈세기 딘시 워도 차위 지텝기 규주 제긴기 생감기 가조디 문진 치에다 균체 메바르 슈시르 당니 디 정이 각동타 타르가베 생감기 챙기로 수도 주고 하시 뉴진 집에 내튼 탁주 시에라 말라 정신기 탑람 주고 봐 나르마스윈베 치바야다 삼류커섭기 남베 텁시 야마소기 뉴스포바니 레디기 겐지쇼와타 더구 토담 등기 메바 단도 김상기 치드윈 미당와 소기 교제 망불리 중원된 지시리 레디기 계산 용리 체디 튠세 니르경 지겐 가지기 년통기 슈세 코나스삼베 년체기 나르마스윈베 치베 고수 뉴방외 디 듄톱기 요마시 다사르괴베 뉴스 쇠다 체네 시도 중예라 가체이 태동 낭로라 나라 순신 시비 이게 배워 잠기 제주 최신 매바 제도기도 AI 링미 지로 지비 년체 낭로라 토구 제부 잠기 로중기 남바 담내리 너균신다 머럽 다시에 다 착시 젠기 낭드윈 다 규비지기도
0: 마치 고송 대비 뉴버 튕괴베 레디디 치트인 년바 규비 치베 탑람식도 교류하시 기초 넘버 스튜 삼바다 아 생성 식도 하나 수자게 돈이 쇼비나 기초 넘베 미터브릭 뉴기 피게 뉴르세디 다도 더규 도담 쳔베 시왕기 진이기 넘버 교류 나니 인소나 상하이 총계의 처진 형도 강기 天啊 AI 零米七六级 머럽타시타 착시 협조지역이 내둔티了 주망도 APP 니르경기래 공지체제 탁대를 요상치도 주고하시 타인내래 미터브리뉴기 락젤리아 대니 내둔티지 모두 고교르기 남배동니 나르신 튼시하시 공세주의 내둔티지를 명의배 정신타 이치가와 남부교제 교과소기 개주된지 유사 다직도구 도담챔비 튜도도 뉴딩기 티도 치가와 교류하시 다 김장기 다종타 지든 튜도도 중 매버타 김다 마부시게다 로드 직제 치바야 제지 꾸이주기 튜인 코나라 토나 치블리 낭튜기 릭딤타다 등도 꾸이주기 남바야 낭미도 당제 머럽 타시게 낭튜타 낭튜 밀릭바 급튜기 튜기도 말라 정신기 내튜 주종 제라 말라 정신기 탈람 주고와시 칠레 계진기 직수 럼로타 락제 주종 롭수 티주 김상 튜주르시 촉시 시지기 주종 말라 조구비 최고 튜기 레디게 나르마스베 치바야 송경 체규티 차웨 지덥기 비입타 낭뉴십실 당나시 총리 제국의 남수제기 각제 후지 낭로로 응외소 주부타 집직 낭뉴 체실의 슝뉴 겸니 나르마스베 치바야 최민기 제진 뒤토도 강고타 용공기 겐지 제십동괴 롭제 차제 장제 롭수티 균된기 롭지 낭중니 나르마스베 체진 이치기 뉴바치로 동괴 김다게 추구 차도도 슈퍼라 뜹딩한 각돔 체버서 메인바라 뒤줄이야 춘진 치시바니 다시르기 낭튜라 도구르 제규로 교로구바마세 추구야 류제타 빌로 락시기 소리 차원 민백의 비리소 비단기 제덥제디 눈슈 충도 동규태라 지둔 치퀘스 제송샤 타니드 인소나 계급 처진 슝둔 강소 디생아이 냠제토라 이제점니 에이 자수 민의 젠기 님구이 셉슈 세덴도 동아타 자수 민의 젠기 님구이 셉슈 고든 체겐기 나르마 순베 치바야 독수기 니니타 독수의 산더소 독수기 자조 제베 셉슈 고든 치미촉베 랑지 되어시 장자르 기회 롭진 시팀 롭링기 기겐시 모아 슌바 량제우 예이 더구 토담 디젠기 시신 체주타 이든 체주 지수 체로 당니 십시르 땡빕기 웬게 머주바타 루구 정식의 낭튼 양양 퇴비 레디라 지게기 낭튼 십시를 시고라 제부 견지 퇴규 치즈라 양 십시를 체니 중전의 응원고 체타 규림 가고 내튼 퇴지기 견지 제시를 시기 각동 남수식 체규리야 군디 동괴 체 소나샤 로 생남초 다티링기 중앙농진연지지급례군 벽에 농진기 디링기 링실리에서 슈삼 다하셔인 링기 슈댄샤고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제주 랑고 실수 쉬만 보나 네티가르 티가르 디비도 고집에 되지니 사고리 사미만이 산님의 바르기 초주 구번이 초주 응압에 바르기 바타 초주 시대 치가라야 빠지 십시를 치점 쇼기 유바이 퇴진타 콩신 최고 개진 신다 소 미세 내주기 급소 다고 퇴주디 응라 지다 치기 유바리 人有 대자 개념타 시비에 대비 요거 크루요 되지 생무와 최 장도아 샴제기 대비라 지순 쇼그 창비동와 타 겐바타 황보균진 치보서라 단전 치바 강배나도 타마 팀에 줘봐 또베 키네 따구 치메 줘봐 샴둥 강토 바라 큰중도 림해 줘봐 人구가 대자 십시를 당린 치바 장도아 지비에 대제라 지존 치바 장도아 크루요 장도 준종 치바 장도아 다고르키 딜람라 지순타 유응으스 예베 레지미네 최드윈타 근돔 단위 최고 제르샤 세남소 콘도 센트로티니 틴디 미예 유루그르니 자는 그주 슈베 종교 얘기 띵세 샴드윈칸 무저 도좀 슈베티니 내제니 드르타 좀 슈게 다와치리니 현재는 아주 이제 좀 터치 현재 슈데 잡고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sang ren ge gong gam sa de ren ga na zu dong yang ding ye de ji ji le gong bo ge long ding ye le zeng ge kang jong zhuo ling ge le zeng na yin ne che ga na zu ha zu chung ge le cham zi ji zu le dong xue xue tun zu ge zu zu gen dao zhe ma la ding de che ding de xue ge la gong gam sa
3: 那些吉拉公公啥？俺同桌人吉拉公公就是那人呐。那些，但俺明到这么岁月，嗯，但领导俺的，但老早前面那了，讲呀的嘞，就说领导吧，明白？俺的老早嘛，同桌的蒙西给，但俺做的，嗯，那些就轮椅送自己住院的，俺的亲自的，但俺做的，嗯，今嘛但俺做蒙西给，嗯，过去那么一难着，但俺做吉拉公做给他，就些，俺做的，嗯。 那啥给俺做是，就说来的吧，挺多兼职是，但是随不得，随不得，但亲戚，但罗松西子进住院的，罗松西子，俺那俺做来做起来的，肯定是那的，就说讲的，嗯，没交不得是要的吧，但俺做干过一难着，补过一难着，我们就是一难着，但呀，爸妈来起来清查不起去，俺那男的不拉摸了，可是伢的就补过这是，但俺做补。
4: 也给你托那些那的留守儿童是人的吧？但都是那些学习年纪的。但嗯，但俺做听错呢，但他那现在那个些年龄，嗯，十几岁左右。
2: 啊，你看都差不多呀。
4: 啊，差不多。俺爹那了忙学肯定是那，但俺做，培训给就是，但那这前团差不补就是，前忙学这些的，但也就过去过节子记得，嗯，那这团差不补过。
3: 嗯，这样，俺家开心，那样忙做的，买进来收入，这有了吧？但俺做那个，俺们就做起来的，肯定是那的，忙学起来的呢，俺是忙自己，忙自己，但肯定是那，但忙自己，那来钱呢，说是来钱呢，没女人了，晓得吧？但得钱咱得不下个钱，俺是干过的，你那着，俺那不过你那着，我们中间的那着，俺那但没忙没人咱，但得靠自己的学习起来的，俺做的，嗯，第二个托那些那，咱政府购买新式车去，俺做学习的，这是女性有的，但啊，
2: 那是哪组学习的着？那是军官军做呀，都是他，啊，要么那些文物啊，名的是这些。
3: 哦，美职工噶，那俺做城管区，他高新区是说去，俺打字是说的吧，区域吧。嗯，俺爹那了，但嗯，短的吧，现在打俺做社工站属于的，嗯，社工站，俺那他你呢？他民政服务站属于了吧？民政服务站，俺做的俺做来钱也得，但蒙西给俺做来的，就是嗯，得女厕所，但俺做来钱也就是要了吧？但嘛，当姐。 嗯，但俺做乡下，嗯，乡下镇的是看，没当，俺可是的，那么就得，没咱难，得是难路亲戚，但这是，嗯，建国一那着，我们就是那一那着亲，哪个邻居看着多，俺那么小区看着起不多，但是错看，刚硬看着多，对劲，俺对对劲，俺那个是杨叔叔给，嗯，他就说来点吧，叔叔来个钱当去路要了吧，俺对那对劲，是小区的得去要了，但不是下个钱呢，但俺做建国一那建国二呢，他小区去啊，恰恰想去啊嘛了吧，建国几的一那他，嗯，叔叔来钱嘛，对不起，但叔叔让我嘛，对不起，俺这接待那年是来点就聊了吧，这样那俺全部要不起，俺这那要的，俺看见俺叔叔来钱都不是了，俺那就不去，别叫永保买文聊了吧，但建国的你得那俺那个是小区去啊，得看看了吧，俺对俺说哦，俺亲戚， lo ta de na lo de ji da ko ne xiao shi ka che wu du de ji na yang de zhe shi xiao shi che ya de ku jin de su an jie ma de de ji
2: ni zu le mi jie ni zu de le guo guo shi bie da xiao shi nan ba qian zu suo de wa
3: du shi de ji an xian da yin na ka jin san da na zu de na lo meng xi yin yang de ji yo de dikin ni shi jiu de nong chun xing fu yuan shi ji
2: 네 총식이 디기리
3: 아 디기리
2: 그 남장지래 양 쇼쇼기 남비 명지래 아
3: 다디 컨더스 남장 소음조 다디 컨더 인스나 다디 조멍식이 정조래 다 총수지 카드바 캄바 겨 겨서든데 나로 가리나 클라사에 사가이나자 아니 야미가이나자 다 남주드 반데스 저급이야 있나자 야 가르사 겐고 니스 겨서이나자 라소바 요래 근데 나로 안 제서 되는 멍식이야데 난장수로 쓰여지 아니 안 가서 데 셔슈 쳐야 되체 가서 제가 친 안 진서 되는데 카리스나 겐고 데 치드 바 겐고 있는자 야 난 데비 표면저 여러 바다 류쇼 부뉴스로 제 안 보고 제스 강이 데나로 디기니니 요 안 가서 셔슈 쳐 칼라 이나라 여래 아니 안 가서 남주 부고는 이글라야 있는자 겐고는 류제제야 있는자 베 치유래 아 언제선 땅 아주 디기니 수런들래 언제서 닌송지 언제 치유
2: 아 그다 지랑 송송래 계랑 제다 아 러브치모나 러브전 제베 규름 그래 이네 계랑게 칠레디는 지소쇼쇼 여기 칠레디네 제레로 봐
3: 제제
2: 같이 주는 계랑 러브톤 베 제레야 무슨 이제 멍세기 다 이제스 레네디 토레야 베제 로니스 슈브라
3: 제제
2: 한티네 계랑 마 공부슈 그랑 다다 지난주 망부지게 야 퉁퉁돌에 야 당나 최단데 하서 총기에 아니 참제 지조례된 쇼슈 튼조 사든데 수부와 아 튼조 뒤에는 지나나 최다 하서 총기를 명시 챔베 지 몽우다오다 챕지 지난주 몽우티 실시하지 지난주 쇼슈 도스트고로 다 쇼슈 주비에 캬폰을 차시하비는 거나 저 메트로 공가 아 다른 이제 펜보 정관주의다 되는 토사라라제 구이치 다지 아서 못 인자야 쇼시 주버로 와 다시 쇼시 넘바 차시 하는 거나 저지 지리 변조기 차기 야구 위원회 야 소소 지 수부 맞죠 얘기 경고는 쇼시 주야 지 지리 양지 변조기 차기 신보다 다른 이제 수부야 지 내다 야구 면교 경고 다른 이제 거나 저 제 파마치로를 야 내가 진짜 나리야 지 경고다 부분이 뭐 내된 교들이야 지 부고야 법정 수치 차를 소고 경고를 야 도와줘 쇼시야를 소고 다시 쇼시 뒤에 지그룹 멤버시 소소소 카레 고요구 동네 다가라야 식제 한 쇼쇼기 카레 크림이라는 셋이서 보러
3: 근데
2: 소소소 이제 쇼쇼로 보러 와 당대 기란 송송리 지난 주에 초보대야 미십주서 유배 맞제 십주티에 앞도 지금 퇴배 랍작이 있는 계속 그 고두 고두 있는 거를 와 돌도 지는 미십주 나네 배지 미 숨주소 소응을 소주지 당은 저 밥을 심은 돈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코나조의 칠레에 대해서 만한조다 참여로
3: ngazula da chimna jaya ina ja yamina khasi ma thön je da jizu ga su su nyemnyu de ina ja da yin ji ji ngaz ji su le dün bala tüm bu su ji ru du yö re nam ji ga
2: da da ngana zo kon zo gi kare chile di ngana zo ji su shi shu kap jo da da da ma ke ne de dan chung zo am de da tüm be ji ba da ya du
3: ro wa
2: da da zo le dün bu shi chu se ju ga ro ba des an ngana zo ji da gün den gi ji gen gun ya shi shu ju be am ya na ji 치베다 페멜 라소버데저야 쇼슈 주베 그림 트레야 아니 지나서 잘에 쪼르디 제 가령을 가져져 지기나
3: 땅아서데 개발레스 주여바 답비자가 신다 가서 민정 후전 소유르다 민정 후전 세데나로 양데나로 고진여르다 데나로 겐고가서 쇼슈 가서 세우메 데스 있나야 다워치는 겐고다 강에 차스로 되서는 양 팀지 니니 숨즈라 좀 좋아게 양 겐고레지 처침시라 매베스로 제 다 남주레스 차가스로 인자 겐고이나자 엄중진이나자 담미신다 되서는 양 다워치는 팀지지 팀니즈 인자스 인자 제 치유레 아니야 다 비샤가시나다 모르 공간이나 나가서 조라 지 부분을 내리 啊，不过咱看着，留守儿童困境儿童关爱保护服务站是有的，但电脑也那样个了，看着手里不过都是空上下不了，空上下的样子，可是咱爸妈的是也经过的是一个慢性不了吧？他刚刚其实一个慢性不是一个那么突然就是有的，样子的，做的。
2: 다다 보고야 장진 수치지
3: 않아서 지야지 아니야 대지 저 저대 미비체다 부분을 양스스 가시 리얼바 수스 가시야 세다야 가요레 가시야 지미시야 가요레 가시야 안저스다 수수수수다 가 가린 냥 겐라 마랍지 안데스 데데여 봐 아야 나즈 초반이 나다 양 가시 답비샤가 제나다 시에다야 이나 시에다야 데 치드바 겐 겐라 케번 여러 봐 다 카르스르다 이그치야 이나다 슈파스네 슈파케네 이수치야 이나다 겐라 데스 덴제 슈지 안 코즌 데르 주에다 针对性 겐저 셔슈 제브르 봐 안다 조 칸저 사진스나 다 부데스네 수수다 안지 수수 가위데 이게데 자야 여비다 고거라지 제가지 먼저 생각 먼저 좋은지라 지유래
2: 아 스타다레지 제가 수수리 당나서 김기나게 발라담나 치료래 같이 한경고나 여비지 한경고게 제 보글라도 공사샤도야 보여야다 장진수리 침모도 불러서 버틴데 마고 주여와 근데 인도는 기나서 야진이야 부고 고요를 시켜봐 상 부고 임배주고 상무조로 그래서 얘기를 하셔야 맞아요 이제 장시에다야 가위는 어 지난서 다시 해당야 가부인게 부디에로로스 대야 이제 남녀의 결혼한테 된지슈
3: 공조시야라
2: 그런 시야 익숙을 가부치냐 있는 부디에로로스 공조야 익숙 개변제 된지슈 공조 익숙라야 소바 다 된지지 하나서 지속이 다 다른 시체 먼저 규미에 초연하려야 제 최고의 최초다 치 다 가족고도 내도 망부지 개나서 다시 다 라는 연도 장게 라는 면은 신 되는 규제 도스 다시 이제 구조 강했어요
3: 뭐아
2: 네.
3: 당연 가시야 생각한다. 무슨 파마 데메디안 저스 친간 배반스론 저 여러 봐. 근데선 배 저스다. 야 딜레 야 저지다 카르사 부디 카르 고에나 가서 대십시대 치안 저 체시 저 도스라 지리기라.
2: 아. 당연하죠. 쇼슈디 주베 교림 줘야 당아래 당부 그냥 저 가다 지속이 다 되는데 나서 종결의 참지 아니 지속 레리 튼소스 도스 그리 선나르 치다 다는 신경의 교육 중심은 제 개인과 합성의 실시 누구의 넘버를 중화 다 당대 지난다 도시 다 조링 제비 교림 돌아야 지나서 실시디 하나서 지속이 다 희림게 다 교육의 개변 나와서도 계셔지는 개인과 시버 의미 와서 걸어와 다 옛날에 지금 하나서 실시 갑조 좀 망셔르디 제 개인공을 망하이나 야면은 의미함 얘는 시병으로 망하이나
3: 당당아 나래 때나 당아 부칸리즈 맘베스르도
2: 아니 부 집어
3: 부와 집어다 망슈 당아 조조리 카친스나 다 지조가 담은 조브데스르 바다 레즈 로브 체고야 메데스르 바 단 망스 뉴스른 저시라요 마리다 로브 체고야 데벤 지유르즈라 당아 당당아 능아즈 다 르니순 파루 망슈라진 양 부인베스르도
2: 아 타부고야 저 아, 단데 광도 송송리 제 보고 가져다 뒤에 장전 수리 제에 다른 이제 이제 익습 디네레 다른 이제 루시엘로 소바 다른 이제 나버도 땡기다 제 뒤즈다 대야지야 보고야 심금기디 망부도와 이제 레고 망부지 뒤로 들어오라
3: 봐. 예, 예.
2: 아, 됐다. 됐다. 지난주 단데 지클레기디 독스타 주투살아야 그 지난주 쉽슈 제세기 다

0: 다시 신단이 용지 먼저 공가도 발레지 양 총재와 레비난자 안 수수 레치가 레비난자 대수 강이 옆에서 랭아서 시유리 어 두스리
1: 다다 한 계란 선수는 제일 계란 좀 매운 거 침바 차샤 매운 거 하기 다 팀도 있으니 의미도 매운 거 하기 다 이 콘스톡에 만져 있네 양 사지 대야 사지 신단의 용지 총이 겹제 대년을 써봐 양 도바지 팀도 도바미네 대여 저도 진열을 써봐 이네 콘나즈레 지큐르 접시도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등기 순서를 단도 발라야지 망수 없이 주세 가셔야 만나줘요. 다시 집에 소리를 하셔서
0: 지지
1: 집에 소리를 하는데 즉 생금고 거로 망치이나 아니면 만나서 공산샵에 걸로 망수를 주세요.
0: 망수를 하지 않나기나 공산샵 들으셔. 부근은 라잔 좀 하고 잔데 시시 체야리지 그걸리지 망도와 안 남주도 바이나다 나서디 답지 시작하시는데 야 부근 나로 야 엄진지 리얼바 같이 야 파마 매번 부근 리얼바 야 같이 이제 파마 지 매비스로 치 야 지 대연나라다 그 부근 이제 냐마 투연 리얼바다 군산 민두다 라자 주두양 데스나 그안 제제 나는 친셔슈 제가 있는자 이글러가 주가 친는자 다 이제 지위래 다 망셔라 지 군산 그들이
1: 어 집에서로 셔슈 주베도 저 신하나 저 납도 군산 그러지와 디민진하나 저 야 균된도 같이 발람라 유신 양치 보고 야다도시라 모두 미래 하나 중에 공사 매배 갑리 도로
2: 직균 속배 도시 댐보르조
3: 양균 럼프 사바라 매배균
4: 승리의 군감사 샴라 지든 속빈 도시 덴보른조 양규 럼부사바른 베베 규집이 치리리선 시구인 월리아 링게네 신장기 망베 커스로 디네 겐군 서로 초기 서로도 주비 고르디 시구인 겐수니 김자 최동망부 심구르 치즈시시 니도 이생 르론주 바라 신장토 로 초주 연기 민부로 치숨게 계주 계지 심부터 겐군 젠도 규르체 가지 줍시탄 청중 시시생휴 계두 속에 유바탄 계두 댄스 유바 계두 조나 유바 계두 로데 용어 지니 지초 용기 투무기 지구 지시 롱아진기 차르고 주행을 배자네나 시지 겐수 셰프슈 코트 리스 당네 겐수 셰프슈 캡기 치로타 뷔세 리스 동와르 군디 동 그시 등휴 신장기 진부탄 지기와타 군빈 투바 총결다 총습을 켜바 균두 폐계지기 겐수 셰프슈 말라 퇴구창도 동기로 미디 라인 미피웨이 겐고의 다용타 콘루 토보로 커서 강에유비 겐고의 로람 치부소기 편뉴 치와타 캡기 치웨 망빈기 셋업 카지 듄네 차르고유티다 겐고의 펜버토비 대난기 초와시도 림신 교르규 콘루 듄주 튠섬의 피에비 천자이니 라인 미피웨이 체 첩치와타 네리 카시잠포니 울무치 총기라 샤이바기치 루이안 겐구 닝구르 강도 뒤기유 전자이이 땡가 겐수 강도 뒤뒤유야 조송토웨 김두 산데다도 지기유 타지 기급기 커습 유비 쿠르부 치치의 양도 칭송시시유 닝구르 강티 종겐 쿠르켄 송린이 용어지 체벌의 시나 맹강도 뒤비 겐구 참아 란기 미피웨 체 진잠타 티옌을 리버샤다 이신 다리 찬염 조선 고르시동 앞기 냉아동 발주구유 대나니지 조준타 내경 조준 사지지 추유 전자이니 신장 유구 장용정기 총기르단 총습기 총미 시지 민준 겐준난 슈부타 게링기 차진양 종유 장기미비위 체림시르순 다와르라 유리 내요긴 겐주 고르체동 등기니슈 적지 롱수 지쳐부타 뒤총 장기미비르위 체진잠타 티엔인비 겐군기 커섭도르제시르순 다와르라 겐수셰브슌 제주기 커섭 고르게기 롱수 지쳐부타 남자니동 퀸고로 니동 앞겐니슈 적지 롱수 지쳐구유 민가르 콩긴 다레 찬염 조준 고릉아동 스님부터 미길기 고릉예동 쉽게 둔슈 둔굴레 쥐구기 매지시휴 전자이이 티길레두미니 니에서동러 다도 야부치바마스 닌다릉아라 참잠러 치기도 시업중원의 배야분 두지 시유버시 다 류다와 당부 내송 조얀 노르시기 최대 멍위단

0: ཚེསོ དེན ཅ ལ གེན སུང ཆེ གོ ཤི དེ ན ཡོ ཤི ཅིན ཕིང གི ཙོབ དུང ཁེ ཅིན ད ལི ཅང གི ལང ཅ ཤི རསུང ཀྲུང གོ ཀྲུང ཡ ཆབ སི ཅུ གི ཨོ ཡུན གེ སི ཅི ཁབ ཁང གི ཙུང རི ཤུན པ ཀྲང གོ ཆིན གི ཅེ ཡུ དེ ཅན གི གེན གོ ལུ དུང གི ནེ ཅི དེ ས ནེ ས དོ དུ རོ ཁྱུབ ཐག ཅུ ལེ དུན ལ ཙུབ ཅི ན ཝ ར ཕེབ ཡུ ཕན ཅོང གི དུབ ཤུ རིག ཚུ ཆེ དེ ས ནེ ས དོ དུ ཚུ ཁྱུབ སོ གི ལེ དུན ནུ ཤུ ཡུ གུ ཇུབ ཤིན ཡུ མིང ར ཅེ ཡུ ལེ དུན ཁ པེ མུ ཡིན པ ཤེ
1: Tigile kune biwe ne tsu. Chide biwe jinsa pe, dawa gebe ce nishu chu nin kyabda che par. Dawa gebe ce sumju ne, dawa gube ce sum nin par. Gekeb ge zhuxi Xi Jinping, bishi kaike shu nirwe, nidung nishu zazhu lu, Shanghai nyamle jikzu ge uso na shukyu ma se, Kyrgyzstan ge zongtong Zhaba Lofu ta, Egypt ge zongtong Sai Xi ni ge den shu dar, geke nipur ge tuen cimzhi na yunba shi.
0: Tigile kune biwe ne tsu. Dawa gebe ce nishu xin nin ne, ce nishu chu nin par. 中国中央七十九级军区，解析机关给总理李强去黑龙江的吉林图德兴南域。况且，新总理李强国的给急救手机习近平给南线开进的，结合及主力电价给南线边，组队开进去广东，拉达尔团员顶上去把的，听着讲起新列车站空白东区做个卡脚车的，团部的团员的团结勇敢，团部的不把的接，念都同情吃就军区去把的。 接着那么，你们都接的，端着罗列用完了女婿有个尊人去吧。新列的确对团结女不，军队啊，切入动画接起托呢。主力说，新列团结开进，典型电将啊，扩团特别给年轻个别年数难有。黑龙江佳木市的李江北大荒草边七星行着的配不得，更新的色星木七间去，出这新街难度配不得，三间的没有落到，全这接起给咱了西南有。 Kongki, Zhongguwe Dobro Kadyu Yinrung Rengyin Ki Laadu Denbor Zinggu. Dunru Ni, Lo Shibyu Zhuli Tungi Ki Tunda Ke Cheshu Di Yinbe, Xingnang Yoji La Xiongnun Da, Siju Ka Ki Gyabdu La Xiongnun Gyabdi, Dunru Da Lo Shibyu Zhuli La Loli Yongwe Genin Chi Gubi Ninsu Na Yu. Zhun Xinbe Zengsung Gyegab Xingliye Cenze Linggui Da, Heilongjiang Xingliye Cili Kan Ki Chujie Suoru, Li Jiang Ki, Sunliye Sadu Da, Sana Songtong Ki Nizu Go La Gendri Shibzhi Na Yu. 空气, Julie Tumbo Tor Dongwe, Jolamni, Senzela Toyu. Sun Sang Sobila Gudi Dingsup Dongwata, Rigzele Gabe Gadula Darachiba, Zesun Single Tuji Shipsuda, Kepte Dongjuro Shunun Gaba, Midup Ringnu Pijuda, Rigden Single Kumbe Yobo Dongwa, Lejada, Single Lakze, Gengu Soki Chitap Huda Jete, Sana Songyong Piju Yabuchibata, Sushing Sangbuda, Sun Sang. 고급 상부, 특시 상부지 직도 제대 내주 치료도 교수동 교시 송유. 해농장 신진기 주리 튜뉴 치료동의 추비 내제 남장케 진기 산에서도도 리장기 알레기 피림라 식심나유. 공기 내제 조준 교수당대 출로 응용거다 주지 중감 소기 축도 뉴버튼비 티베 레버치버다. 팀럽 진기 신주 진규 조준 교르교라 숭륜 개대 텐슈 강인중.
2: 吞入了给您的吞不颠不用完了切割是送油吉林松原图李江宁江区德智行列七列两列抗度配不得日用内住跟着习着南油空气那么那座的行列是军二三金日用空白动物的行列基座间的小区马拉推过仓度动物行政行政的特朗加计户大动物行政穷者的听入行列空白制度他们在用完了规定动物是送油 吉林旭新农资参与公司的李江启，马明罗到农机团结主任了，实习那么的，团结其中内最看到哪有？公启，新列团结来年十月七日，空白促进动物的，主力目的的来年，随着他给什么阶级机构的人当派来来团也不多的，天天不大对不的，团结这大努性的，人当这大切入动物。 Leishu Dulin Nubba Chiru Dongwa Chie Chie De Xingliye Tunliye Jengi Chuzeye Toru Donggu. Sajie Buzeye Da Denja Ki Gagu Nenbu Songde Tungye Da Nyurub Lianyu Kurgyu So Gagze Luzi La Tunan Chienpu Chibata. Sishingliye Suizhou Pariki Jeda Yong La Degu Todam Chishu Chiru Dande Manzo Tsu Lodi Xing Didangki Sama Satubara Chie Goyoshi Nensu Na Yu. Lija Chagang Hu Tsukui Tupibde Njungam Nyale Soki Ngozhu Nangwara Sen Yu. Kongki Saja Chinpyo Dawa Laklin Tarde Tengrib Junggam Sobe Kongpe Huda Dongwata Singliye Da Nagle, Chokle, Nyalye Je Rigmangpo Nyambi La Gwede Dongwata Junggam Yugur So 레리 망부 콤빌라 꾸디 동화제 제거시 송유 우정롱기 뜻십라 피브로나유
1: 디글레 쿠네 비웬네츠 세 니슈 추닌 징아조 중국 중앙 첩시 규기 윤례 의원 개유미마 투소 윤례 의원 행강기 의원장 정로지희 급슈시피 개유미마 투소 윤례 의원 행강기 최소 팅니시피 난 수슈 난켄기 개유미마 투소기 튜미탄 슝윤나유 바시 콩키 신송내天国로키 지계수지 시진핑기 남세계진탄 당중앙기 특주규지 롭존라다라 치바탄 망초탄 지와텀섭 치바탄 치레기 캐주둔비 치바 튜미 겐지주베 제체디 의주가도르키 중재 균투 사댄탄 야칠동화탄 총습균용내 타계용화의 규디 댄디동치 레기 사바부규시 내수나유 슈미손디토 튜미스 타딘기 윤례 오윤행강기 최소토 외주가 돌기 춤제 윤투 사디엔타 야치르 동화타 총십 퀸용네 타게 동회 레촌의 구디 댄디 동회 고르기 내슈르 추십 제규르 믹디 겐치 주바타 송지키 담시에나 유바시 저러지히 내대가 세바타 튜미타 비리 딩스나 유바시 공기 당기 소지 좁게 봐 소춘 루튠 시진핑 키 소시나 회 당 중앙 키 미망라 튠지 타 니치티 외주가 도로 먹터블레 게칼란테 점리 용키 토난 치베 외분 용동 키 오자라 제지 되유 니도 니슈저지 론헤 니도 니슈쟁아 르파르토 롱아히 파르게 두급슨테 외주가 도로 키 춤제 사덴타 야게 동와티 총습 달게 타 지튜 뉴디 용와르 구디단디 우주기 멍시 나르베 댄토 동화타 편제 나르베 균투 토바레 체 유지 송유 저러지히 미망 투소이 투미 롱아진기 차구 쥐응아베 자네나 댄키 제베 신뢰타 저와 유베 체덕케치 튠규 체규르 미디 윤례 오윤 행강기 팀주타 더규레 튠 규지타 송지키 다제 심주 딩섭타 터튠 추비 후다 체디 팀루타 럼루딩 원테 삼자르타 최고 된규 시송유 바시 저러지히 미망 투소기 투미 렁치레네레 시투네 겐쿠르디 차와주크 신례타 총스기 특수 당분의 폐폐 투미 렁치레튠 낸댕아 야부주디 망소기 유법단듄네 튠기 콩비 동화타 버바라 축교 용화라 니지치크 레리타 켜부 신다기 투미자 신례타 총스 콩비 동화라 심쿠르타 갑주르 제디 투몽토 신부 축부타 신례도친 총스 지도제 용화라 규디 동괴 시송 유바시 저러지히 미망 투소기 투미 랑도앙 당타 기급기 미망 망초타 지도 제폐 제삼 약부첸테 나레 학베곤테 망초타 니와라 자와타 망기 내수십실 망기 로주님두 망수로 팬바도 버제치크 저팀타 팀루레 비드윈키 지수슈와타 총습기 팀주 지자 롭스로 후다슈파 총습기 탈수성부 탈비 동괴시 내수나유바시 리홍종키 슈미촌도 조조나유
2: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급집시베 예유 미만 투소 균례 우유 행강기 총도 팅 일시베 제니슈 총인기 지로 비진토 냠제 속중기 총도 초대 의주가 도리기 총제 모두 사디엔타 자기 동화다 총습 교용의 다르게 동화 레둔라 그디 딘디 동주 고르기 계시 지접 관계 인슈로 주심 나와마세 치든 지제 체유 우윤장 赵乐지 총도로 쇼유 속슈 로든 주의 총주 림베 냠디 벤조기 탄디 니주다 콩빌라 구디 동웨 제도블 미디 총계다 총습기 총미 시제 견속 견주 남도 퇴고 창도 동왔다 맨주 견주기 촉두로 교르스주 렉스 동와 로교르 톤의 균두 콩베도 교르 구디 동왔다 의주 민보르기 용법 파교로 구디 동와 신업 규기 로글레 퇴고 창도 동와 총습기 민보로 견근 견도 교르베 제도블 카데 줘봐 사제 신도 내부 집에 지두 로교르 레드 야부 로교바 신례기 시주령 신기 견주 체답 퇴구 창도 동화 소기 내둔태 지제 제유 계시 지접 관계 중의 흉바 리우고 중다 신례다 총시부다 계급 콩비 교주 오윤 행가 멍시부 노시부 미슈 퉁궁다 지조 견송부 계급 맨주 견주 주소 디젠기 견구로 등 총도로 폐비 삼자라 셈바다 지제라 랭균유 오윤장 흉바 우위 화이 총도 조교 난유
1: 디글레 쿠네 비웨 내추 也有名马区所军列欧元联康给欧元长赵乐季希达瓦杰别次尼斯初尼给阿州毕竟图乌斯别克斯丹基总统熊敦康基主任美籍约约瓦塔接着那语赵乐季希主席习近平塔总统 매지 유예후의 특주기 니지워 중국타 우스베키스탄키 특주태 평균 2200회 대도 침바타 우주냠래라 유도사회 중재토 휴진 쇼니뷰지와티 튜르사베 튜남군기 교용 특주로대 지와라 림파라 총휴 중국 초기 우스베키스탄 초단냠토 기크니뷰 좁다기 시튠케친 튼규탄 첩시태 평균 2700 동화 中尼 尼片娘们丁斯都动画界切的老当真天南屯配送操行孙秀二位电片中国坦乌斯比克斯电器来往极端措拔端的学中国解忧美马推索及乌斯比克斯电器沉住这些坦则团中文了兄弟家伯坦沉住坦德归来团结娘娘别的丁斯都端天让所随即刻别空别台阶了若然前队学习送去把谁美籍越狱外衣 中国共产党五年来，龙国家的著名的国画的这些的来续不谈之。乌斯别克斯坦区中国积极在军了，自送内部修复谈。主席习近平给对南会，可能是被全国全部写的，也不如去给月经。也和你被称作来控制在军中了修炼谈。编剧谈，针对老师机构了我国所提供的，你们来定时的东区，如果进行月经送去不是。这个内部呢，别别你做，四周各局级别，借用欧元两个。 军力奥运联合给制作厅组别别参与学重研究，按照仓总制作工作去办的。金融四周的军力奥运主席芒索罗给领导，力求接受切入当地民望用天猛托出国的俱乐部的各地店铺东区西部的媒体促进托当前难语。中国中央集市局的军力奥运金融四周的主席王沪宁从头到下雨。军力奥运训练意义，背对空白天。
2: 土木出口的用瓦其实做不了自己的四国级黑巴的创业的重视级黑巴永不级黑巴级冲突动画的别准确的日本的团部切割别中国等于军力奥运反光华裔借用所中央的连锁级策序的当些白瓦的空气盲人的开来的日本阿尔维立不准备切的盲人的四句背对空白的背着头部连续抗力头部的各地动革是送于 军力奥运孙东升起，满足建筑中央的测序的，当些办法的空气，外族别期望了今年七八天，来个结束期望了松江七八年，军政呢最终七八八了解决前的西段经验的这把白白做个是对难有。军力奥运陈兴英起，同美卡国的孟西托，那里让卡国这边冷路透过长途当地，听着经济组军从这二百万瓦的二百熊掌啊。
0: 망용기龙具突破切割是电南语。军力奥运唐城配以，卡个听孙边女不，我的外立不准备切不得，基础贴基础罗局难修边转了下东突破切的，推蒙出局了上边切割是电南语。军力奥运陈贵云起，第一个给老师陈金建起突破，来带了顶上切不得，没得人力给蒙西老师背对空背用不得，上边突破切割边中国等于。军力奥运张雪桥以。
2: 那么，顺便明了，朝外松江七小七路动物的，巡逻路中的朝外帕尔卡姆九江的车的团部的，七来经济出在托尔当的巡逻路中所，抵达岸七龙用物的片头边，朝外帕尔卡姆是对个是对南有。军力奥运陈凯义，王部军舰级明了的跟踪七八的，空白的内部七路动物的，即使没消失没了，透过长途当的王部军舰级满足片的军队七路动物边中国等于。 军力奥运刘晓梅以，国松老早中央给测序的，当前那话的空气，重视给制作跟送完了，透过长途动画的，重视全用的特别用为满足地球的电动动画片全国等于。军力奥运王路以，迅速当中央给测序的，当前那话的空气，地当的西北电面作为特朗普，俺这边透过长途动画的，昨天没做给地当国松查瓦西差所当的。 地当中国作用了，各地东各是等于。军力奥运高小梅以，老不伦别几把所讲起不来，解不解别，跟送推过长途动画的，制作经济协助，扩展经济当地，协助部队拖了东各别中国等于。军力奥运马军胜起，民部建军监督局了把的，各地护大局把的，级别直接建军了参把的，国军没把所谓来段局局了，雄论各地建军的团别制作，两部中国是等于。 军力奥运蔡秀军起，现在级别出点消息，同样见了军队各队动画的，比在那边民主出点的团工的，创设的西林了全国别中国队员。军力奥运西南华裔。 당쇼 강나야 메도베 미니에 레리기 접슈데 담시에 비바다 콩키 민보르 균도도 참비에 롭수 튕공 직주로 튀고 창도 동왔다 롭수 튕공 겪군다 줍시 껴바 직주로 착극이 렉수 땅데 미망기 루이 침비에 롭수 니르급에 중고 등유 개용세류기 주시 슌바 양진기 주조 조조 난유
1: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在你说出年纪切中四句各局势别借用恩怨联看云列恩怨联看起从头听足结巴必经图吹瓦塘从头通忙速给您塔列局起秀切入丹田迷茫用听梦秋不如有法的规地电地东规西巴吹西的切地吹梅西林切巴西中国中央切不西局以云列恩怨借用四句起主席王沪宁起就职从头作用那瓦马塞松懈加难局 空气 中共初期作业把措存陆军习近平起苏西南会中共中央起民望电话的金别空别起三路军区切脱每日给陆军托细菌切血起预制高度的目的了给个邻居规制切不谈怎么领托细菌切血起陆水满了谈基础金属满了面具吹电满了从一日给对抗金属满了解准的巧用谈军区人心的观念民望给作为不切脱的动画谈盲错给托不说的谈基础的地处的解切入动画 盲区恰恰空白了陆军人心的重置托把谈迷茫用天梦托秋不留费空斗电不西北学俺区电给你给他就人心的吞宁了可挖定是不灵把谈送就你他几度托把的切的迷茫四追击迷茫给团土才挖主角军穷谈当他西凶了兄弟前天迷茫给地给切了动画谈迷茫用天梦托秋不留有电表案规的动画了然地七八届一团天中国南北停止间了规的脚步动起 民心谈，推梦跟文静，罗川谈，读书界，基督教关系送一把谁？王沪宁起，推梦谈，初步的九万七九年，基础人路停止间给民心开进行。中国南北停止间都九发了，盲村的团结行。民盲四周期，盲村跟宋谈，连续持续七十多万谈，民盲用推梦初步的九发了，各地当地东局过去，直接书记习近平跟南北开进，罗川谈，国外定是不连不谈。 中共革命学派中国苍松传说听西北全国谈，罗安曾给参考专业派在内去职业来跟规制了密信。罗安曾给参考专业派推给给盲族作用了兄弟家伙谈，对接头会连续抗力用法的规定动画，永不国派冷路推上土动画，迷茫路易钦派露宿来把的念的话，继续跟宋马拉推上土动画。 在谈中国组织将牛肉七八所过去，那天了谈不明的四周委员会，盲片去全国盲僧对不谈，盲片去参加盲僧组织制作协定，但他结合的特区规制，全都都缺乏了人民的七八谈，听着讲的组织重置，体外盲会，体外胸胀啊，迷茫用了偏不准头的切口。 给我四周的六十一部来跟比赛特别过年，六周七八谈，全民司令给来团，军队啊，他们也不奇葩。 陈素塔通知在职业结构开进，难得俺也不别个写送一把谁。第一趟接不住，从头拖，富贵各局级别也用四周级欧元谈，人力谈陆局陆军界欧元联刚开主任选拔的三轮七月他接不谈。赵宗奇各局级别也用四周级军力欧元谈，每日谈去路欧元联刚开主任选拔困难，七天七月马赛欧元给托不谈七天七月过去七天了，全程循环。
3: 漳州华裔各局级别沿用四周级军力欧元级困难每把数据过去，确定了垂降循环。漳里各局级别沿用四周级欧元内共识采取谈联级别过去，确定了垂降循环。从头到，过去明谈、豪荣、新保安、联合越界级各局级别沿用四周级欧元级托不当七天采取过去，确定了基地开联级一把谁？就职从头吹起。
2: 中国苏军抗击原始，毕竟在九十岁的老百姓去陆基谈天威胁，电讯带来国际图，让这些经营苏军团队抗辩谈，真最最快拍陆军七日南有把谁？这个内部人被问清楚，那我一百次你说我呢？你说重新拍了？中国中央七十九届军力奥运，解释几节课给总理宣布，丁学祥、安徽合肥路、罗西、千里、托他们出的熊猫村的六十八的这，得些艰难有。 空气，直接收集习近平的组团开进去共团的，党中央的特区规制，拉达的团结定时不起不得，空白的内部事务明白，努力来团结出在，军队啊，托了动画阶级团的，中国南北停留建筑用了，写不出的，给您提备立马逐个是年度难有。熊猫村队托，丁学祥去，党中央的电视记者看去。 노스이 레듄라 체드 통진 지기유 직접 소지 시진핑기 노스이니 계급 조정기 멍시다 가딘 개진식 인시 낸도 나왔다 등스이기 긴고로드니 김진 교배기 도시 덴보르 조그 시 랑자드나유

0: 서규가다 제유 디젠카기 라다르 튕규 닌덴 체규바다 노시다 벤주르 파르기제와 타주 야고 체바다 ngale gizhen tenpe nusi siju latari yaqo cheba. Benjo tenpyo nga panu yungata, chubzu likyur yungara kudi shukjin tonggu. Logdun ki jigo ki cheguru cheshi gyungyong chebata, leri sarbata chambe chedui lamlu shimjuda tyugu chantu tonggu. Tunju wangjata tonggu genji cendita tunpe kune iwa jide zhungyanda sanayi nusi jewa tyugu chantu tonggu. Nusi tonggu chubshi likso shukjin tongata, 계급기 탑주 랭겐 케진다 시제망주 노슈 긴송치슈 철동그 산에세슝기 은미 포륜기 닝가세덥 타직도 제대 노스이 덴자다 군두 공백이 마대 첨디 덴보르 송그 노스이 벤주 기직짐 년도 단데 노스이 멍유 첸덴다 펜뉴 치베고네 배주 탑주로 개는 덴디 치그 로메기 노스이 레드 덴데 틱띵아 야부주바다 제유 멍유 배주 치베 뉴르제 교수동와 노세다 응으루 스주기 튠주루 쇼디라 쇼능갸바 시림기 게닌 숨기 마데 섬디 덴부르 숨어지 제데 롱아진기 착괴 중업에 고야부 죽교로 레기 개진 비교시 대난유 안괴로 쇼베링 딩쇼샹 텅도 페시종 노세주다 중국 천리라 제로진 천리 링류 응으제 사도 디네소 덕심 나와라 페비유 공기 안괴이 지접수지 시진핑기 낙주 이라 덴부르 니데 계급 공비 탑주기 남왕 상자 준비 레과다 체대 중규 남배 티럽진기 안후이 리우 베베 중규 토글나유
1: 디글레코 네비베네 추 펀종 시즈총 게르 기롱 종토 체니슈 추닌 담드 추르기 뉴스튼휴 지급 레콘제 사괴베 둔소 괴도부네 신도 체바레 칭나 체니슈 추닌 키 추즈 니슈 바레 십제타 동제 작잠 체바규 다딘기 담드 추르기 뉴스나 미숨 길람도 쇼르와타 미 니게 추추쟁아 타 저와 체유바시 초카키 뚜슈 직주 제네 뉴슈 유규 니세 뉴세 제신 유바시 제니슈 추닌 키 고메 추즈 개베 바레 계급기 초도 정신 기 미순 로규 본카키 랑코르 갸다 조숨타 미순 로규 미네 추게 주미 지단네 최급 기타 최소 추십 요체 동총 추진소 로규 직세 켄네 산에 사도도 로규 타추 제발의 교육바시 법규 토단 부타 계급 미순 로규 규기 중국 로규 루가기 미순 로규 군도 바갸다 죽지 낙동 체디 청도 双流 계지 남탄네 넘주레네 뉴스 포규토 로규 제발 교육바시 민가래 중국 로규 루가기 봉랑 넘주 토마티 불규 저지 레규 리주 심바타 시니슈 듄닌키 소베 초주 초발 시지 팅디 남탄토 푸르유바시 뉴스 튠베지 초카케 로규 뚜슈키 기롱가 괴초수 규컹뚜 치싱유바시 Penzhu Mesun Rokyul Jigyo Rukaki Kyun Langkor Dunju Dunyi Tan Mesun Rokyul Mene Shibja Sunju Soji Dantien Tsuyjub Ki Tan Tsiso Tsuyjib Yoche Dongchung Chusin So Jigze Kerintien Sanne Sato Du Rokyul Chepar Gyuyu. Tiena Gyerong Gagu Lejub Sezi Ki Rokyul Dupshu Tsi Nishu Chunin Ki Ningkong Chuzi Tangbu Zamla Gyego Tan Parda Jili Nga Yubay Sar Cho Yubashi. Lhasa Mesun Rokyul Pabdun Ningla Rukaki Gyan Nuezi Tunbe Nintere Mi Gyada Chuyonga Tan Langkoro Sumcho Sobgen Yubay Rokyul Dupshu Jigzu Chenhen Sanne Sato Du Yubashi. Xianyang Penchung Jidi Lekong Ki Chuy Tan Chongkir Zong Jie Rinpo Sumki Jidi Lekong Ki Nindo Ba Nidin Ngabchung Ngabdu Sanne Sato Du Jidum Ngakdong Chepashi. Tse Nishu Chu Ningki Chidri Chuzi Ngaba Zamla. Xizi Chongkir Jidi Chu Gyerong Gagu Yela Chuyi Mimang Nindo Ba Ki Tangdo Nuezi Tsepchin Pobbe Ge Samsu Junhe Nuishu Yugu Jawa Chepe Minna Tsuyub Chepashi. Chachie Nindo Xizi Ningla Shuga Ki Nguyndu Rokyu Dupshu Yang Gerong Zong Salib Xiangdu Jowa Tan Goba Chongchur Nuezi Tsepchin Pobbe Tongme Chane Dasi Chepa Tan Sanita Nyamtu Zolam Xiongkyu Tan Minna Rokyu Soge Le Tunbe Yubashi. Xindo Chungwa Le Xingna Penchong Xizi Yenla Mokwi Ki Bu Kage Mu Rokyu Dupshu Ki Gadara Rokyu Mokshu Gyada Ngapchu Ngapge Tangwa Tan Gwendom Genlin Langkhur Tan Le Zhe Chuyche So Natsu Tangwa Masi Tse Nishu Chu Ninki Gomwe Chuzi Ge Tan Gama Sumchu Suyonga Yito Tsangma Gerong Chongde Tu Jor Yubashi. Mingara Gerong Chongde Ki Chonggyu Zowe Chu Tan Lo Chintong Je Le Shukin Tsepchin Po Me Par Jina Lasu Chong Yubashi. Rengchong Tungkong Bu Sesi Nuesi Goksung Ki Jinba Niba Tanglin Chegu Zunne. Rikji kejian le chubi le dun so chung sanne sato du ngak di nizhi rokyub tan shu tun sisi nuzi goksung so ki le dun le zubji na yubashi. Chubi bu shu yun tan ten yun ki nuzi tun ki cipjin gudong gudong ki lamsu lani danhe damdu churu ki nuzi junggu le yisib che di nuzi pokyu ki megyu ki minbor kipchu tan ji yu kikung ki ngumi ki ngay le shib.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페 리첸 슈구힌 텐디 리첸키 낭튜엔소니 중코로 뇨겐타 송겐키 케추 쳔부니 덴프티 콜레지포 케포 롱수 주규 중외고스타 중국타 몽고키 냠레리에 올렌바투키 쪽추장시키 간에 세외고 자르벤키 제키 진콘 파차치외고 주미 중국 지스튼 수준 실동키 민창 사발교외고 방글리에 루슈 주제리디타 벤조르 피켈라 람디 제베고 Logurhe, Sujun Lejiki, Chubje Satu Tunish Chipikor, Samla Tingdi Lisinki, Nantun Sipchenam, Senjona Gaso Tongang Tang, Guzi Tongang Ki, Sogjum To, Naman Pusum Tokpe, Kolajipu, Jangwe Sangbutha, Chugutne, Gekup Kaktu, Wanjin Chipi, Jungu Sujun Wipo, Nanjin Tang, Chirdon Tasa Wu Chipitini. 明年中国气球总统期虽然对别对日期脱口学第六空期到达短期那中国温索牛松其中南征其次推送列改制局军堂成穷松帕沃提那南征其次改进艺术争议帕沃他对马尔达瓦安心帕斯其中列气我也不是听个给中国尼科勒日比中间持续他牛天持续给这些进行 Adi Europe Ta, Isihe, Jedam Sibina, Jungku, Nangjin Chise, Mangtu Dangwati, Zemlin Songdun Ki, Jungu Le, Digo Chigi Yuji, Munzin Chisha, Tatung, Chige Ki, Nianjo Hui, Dingjo Chibadan Na, Jungku, College Pu, Nyozong Le, Zagbe Chichi, Gunche Mibar, Rimpar Jungti, Zemlin Ki, Benjor, Panu Yonghuar, Guti Chipe, Dubshu, Kichin Shiktu Kyurhu. 大陆内松,咱们用起,牛从各个睫毛图送我他,色不起,切不起动图,接茶图送回,咱们用起,吞了这大他,扩住这大起,滚吞啊,暖秀铁归穷去,给其温柔贴子增速起,你吞温把切不得呢,你懂你是这出了,咱们用起,牛从拍这贴,你懂你是这样去,给其安贴,给其松茶,按手,贴图住就这下。
5: 给中提火,农作期西中不谈,年作卡期,中亏得地,你才列过西不谈,中亏子女西不,围着切提,中亏牛总期,东忙用用期,黑把期,快乐之皮冲山,得不西谈,子女破月解决下,中亏苏准列日批给期,快乐之皮落脚给客期,所列经期批给白通,很松切月解决月。
1: 接着提他编角期去年他是在团委堂给信第二次是你自他将往期三者期庆月片给接领出期给给图图这些信息其求编角从团六千中国国一编角日别雄路新旧港期公信三北川期中国定义咱们期苏中烈日期给客前部安唐不应别问你 恰成为团内麻辣烫提醒现在三对了电梯不够力行人工产品从所军械没办法解决给个开启归口共有的光度不解决人的创不习图求学体位开港就行你中国出在多外国年解决了国母这个军队案接着的话我从托他们案批给用户归地动户
5: 西群哈江集会从这几部军械没办法绿洲动物节气体咱们用了苦个别钱不准体各自钱不特别人的牛肯系统求生学习松下团问你农作期缺席了阿联落别特上学习时人的从根系品评问你中国国立日报不可理性人工上不谈点了绿给缺别团子军队案扩团几个月
1: 哈佛罗宾奇给跟前末落得立刻起中国牛总起东马永永黑白起金子给克了偏不投票及西干秋季电影因此曼彻斯特罗宾奇年限空年续别提中国将多团列别给起可乐这批天用几个了让人起个月节点下 Mingaya Kolashipo, Larso Chishu Sempata, Goyoko Chunghue, Songjani, Chi Gunbe Tungung Sishi, Single Twinsenye, Lula Chichungta, Zichu Chuzenye, Menju Yojepar, Jonghue, Nangjin Chiki Guntungan Chirdangsi, Genanki Mangsota, Kilegi Tsuata, Tungiki Goyko, Tiwe Legbe Gone Gongtupla, Nyoson Roktar, Nangtota, Leko, Kongbeki, Kipop Jejintu, Lingjin Yubisin Ni, Dilu Kongki, Dawa Dunki Na, Jungku Chulo Dunse Nangjin Chise, Gortung Churu, Chingata, Sumdong Gasimpati, Tuesonle Gajin Yishu Zergota, Chengchung Dunpa Yubshi, De Jungku Tunle Jigu Rimbota, Zenze Sadula, De Gol Nundin Tubamase, Kolejipu Tunle Jedata, Kotu Jita, Nujinga, Kotu Chigurya, Guchi Tub Yubshi. 中国塔在美安列腾色给过年卡车极度预格努着给五座级别空龙灭片当前证明那错人心起捏特灭白球死了美南起中国苦格来看西错安列丁色通灭时中国强迫我打色球级别拉在中间塔中国在军为在塔极度极限解盲图着心血 미남키 내튠러 타주치비에 주시 워머티 코듀엔 제보마세 타르게키 쿠급 티웨망호 듀켄 게급러 시내 미심 톱톱지 덴토 디류 다와 촉발 몽크 게급키 시퀸 쇼타 지 원튼키 쏘쇼장시 지구 울렌바투 중앙 쏘쇼장시 쏘처 원소 제구소샤 남창키 우수 기구림피에 몽크 계급기 림이 우르나 년세신 소체 콜간각토 규티 몽크 계급 좋기 랑제미날 계급 제바당 집지 고르교 송경키 익차 차상 제주 제티 뉴쇼 유규 조조 장세 소차 레가 집시 중국 장람주 시퍼 속바 체육공시 중크 세시타 중크 라제르 덴디 준피 조조 장시 소저 덴니 중몽키 소네 뉴주 냠레 두구지시 남장티 사크 미무초 제주든사 게 잠송타 조조 강바카 응업중행의 유진 니시 조조 장시 진뉴 미갸방 주시 진이슈 쟁 잠심티 올림바티키 초와타 솔레키 조조 망치화 도린타 타크주 투부마세 Mongkwe ge kip ki minbore chika zamlea siyamdi shutubu yubshi. Soche chukdui togan ki tokzi sibe dengne deci. Zingchu chenpo ge siyegu chenpo dupur nangxin. Tangxin zangwe zingchu ge ki nangtu namngwenpo ta jingarbu tonggyu yubshi. Chukdui togan ki chomjin na jenbang ni durwa ngunze tuibu yujin. Choji ni nugu junchung rinu ta kurgu gyarki ki chuzangsi soche sabu yinpo ta.
5: 朝鲜行李吞女没当我他只顾应别苏苦应不提示中国江南巨细片南昌起建国火吕海运起天安三内铁卡这片把所居这起嘎点国举不提俺日起所成应不提吐着民俗片路着出去把准不他给准给准听松切月经年时走出张世纪前没嘎帮出席这九处年就准盘列新给没不是 中国是民博盲图进步堂做出其不及此盲图进步堂端铁这些人把跟洋洋学的阿斯年中国是配给给困得给及新的美不是团员身边那他去定色切美片做出忙不是乌连巴图去没用张博比东西的月经除了张博堂就和罗克尔莫尔青年时推行去罗就一款中国江南巨细板同门就个 公开公司经过会蒙古给给给王不愿见给级别地堂拉斯对内组织南昌给列团南修不堂各体团加对切有给年长托出冷给今年做个预备他且所着撒破电表案科给图提他国是给克隆堂争取比赛文赛推配雷素进预备 卢海运气做出张西所着提唐张气出其中七不马斯提为天用库狗都西七东七局日完进去提取贵七个做出张西塔女个张末加起天空前西季间起马拉军狗南京前月季松下卢海运气我最前半是不应了 全国作品，蒙古各个区等着今天我们对这套会开具堂送这些题，这些就更出现这些细致作业的堂。等着我们五个，这不让团结集体劳动个月不是，团结结果组别起，苏国区陆续改进一些年，送出牌，可团图不堂。等着去，子女让过让这套题，原先你是个去，明年冲突修建当头月不是。
1: 周就康三儿表本年，周出九百牌，南昌天、拉泽天、东吉冈不马些。特通三年天开新店面的苏江堂，让店也是共了，再去通勤解决。我同女婿走松罗内松，蒙古给个去节约快给松江面的，端出三中口，起来苏江几百人啊月钱。每人外矿，我的那些。
5: 特同三年天开节约的进去，来团民的大人多，毕竟多，自不能劳动去，且团所长难受一些。况且，俺从蒙古给个去，所长切不活，忙不行了，准备切不脱不谈，也给切不穷。俺们那些呢，南昌天老表堂将大切不去，让你去天堂找回南昌县他主土边一切切不给穷些松下。
1: 嘉宾迷茫去，临时多退松家，拍起这趟卡车特面。文件代表逻辑给能力，嘉宾去这去人工工作体拍下，还将全部预备。我同女婿走起路，压根难送，这去人工，军队安排的。隔壁是这木器难送，可又不是。第六轮过难送，专业去采馒头送我他。
5: 这三坡从这儿听不当听，这人家公园吃的，听过看这去行不去。他呢，这空买不起的，空开的，从这边那些养这又不是。一些明天，这这边牛米都不甜，托他们也是公平，从米都边把这给给种的，这边去，这从这过去挖起这挖，托米牛把给我提些。
1: 开的这人模特吃起，性别提不起，胡尊人心了，颇多贴贴。这边去新来团去，门是俺这个娘先托，着是别文静接下。俺同女婿走起路，也是个难送。这边去这人，我是特别怕的，三年忙不过这从刚托，参加女主堂，从所切不所去，能催团又不是。
5: 嘉宾师兄去，这人着急，俺就说，吃不着这，忙不是，穿不着短裤。我看偏这穿不短没劲，俺同女婿这样老，给个贴，这人从此去人工拍摄，感觉出去这短裤，成穷俺来不贴。切东过去，短就短起了，都是认为成些月不能送去，心头啥不短又不是。
1: 那年轮就拖，几个俺家去这去抢用西村人工，隔壁是，这边去过了西东西个，就出了力度。这三坡，姐姐你听俺，穿不上听不当听。这人吃别女秀，俺会问些太多松懈。这边给用心来俺们来团坐，俺们这天坐去，新推了这边，我们这天，既当这三坡人工去，这些每次开钱是投资个又不是。
5: 你去嘉宾去三年卡去城市电脑，团购做会，我们去我们去我们去去吃的，这三百人工，俺会买着着些。嘉宾去研究去，那随便玩是不赢了。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초체 트바
0: 시에치 이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투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Sengkhling gyaw gung kamsa, tanda kira nye sengkwa tsukpea le zhenti, zhongyan longchen, nyanchen jikab le kongki, pyo gyaw longchen to gui di zhubhe, miri yangye le zhenshi, ngani le zhenzo gyongpa gye chukhin, tingdi le zhenna, pyo nchong su nepe, mianpa tang, lopa, dengpa, xarpa huwa jekhi, xabchwe kwa la, ngodwe shukita, mikse kechwe denpe, sungshe nye mokachi, ngamchwe shundu chong.天安的那次,没不你,做日无黑马来黑,下流得不足那边,没有头,错对七个月时。谈天没到总体,后续四个月他,他能行,错能总体,来不想说说,错对七个。没白下,人一起,给月家,一起没了,与给民主活,拿错血。别给干,军途绝不及时。别行为金主单别起,给谁几个坑天。 没把你每日记音婆开脸堂敲钱闹堂每别下着你每日给闽南的这片随军下着实现天哪落了做康水堂白墙他们下着钱你的松地月铁大春天白墙了路给云人点白马菜随军切不赢呢推着军牌汤马塔瓦长线 他们下着你阿吉拉米丢开插片器下着等等点片恰恰吉利亚 就不多

0: 天天我那错老板你偏讲老有气没事我的哈天大早你偏讲您这社会气没理总的哈这一座没到错老个社会气轮着总结说错掉钱的有事老板一年人一气给月干一气没了新归他归对了电梯内去脱轨去水土
1: 平时为金州单边去给自己个空天老板你每日去银坡给林秋千拿去老板下着你路由去闽南的这边随军路开了是我的天哪走索不到了西坡秋浪西都为下着他牛布一西坡老板下着八旗西坡吃着他边边屯了西坡婆婆娘土这边再归下着所去
0: 老板娘，俺儿做我家把电梯错掉去不他，老板想着忙起我呢，这边不他，再过说他这娃有钱，老板忙出下去，那么得不得了，等得不看，那个忙不明显，作为俺去什么电信，三公里开去，我先退不去。
2: 슐롱으로 아부타니 그닉틴 호구빌로셰 아부타니 카쿠 안엔도니 카쿠 남밤 니즈리아 바카디 마렐라도 용리 굴롱으로 아부타니 그닉틴 데야 데폴라

침다라 장완다 망주의 개원 갸침벌 주신유. 샹간다 아우만기 벤조로 덴병한 파는 영화다. 지조별이 니르신 초벌 유라 자샤카 초용네 얇게 중신. 메게 낭로 파르키 인제와 나레 텀섭도 주신유. 리리카 기미네 계급기 교체 고체다. 팅럽체도 교루에 조트나 후르다슈네 케드파베 제제게 진조신유. 계급에게다 미리 깨달 용외 차라 본다 샹가바다 본다 아우만베 이딘 삼미체바라 체론조와다 계급라 메셈다 로가 초슈 삼미체바라 체론조신유 계급직라 름노니 라린체바라 잼니 용기 케린베 좀제라 유시 계급직라 름노니니 루규기 슈도 샤베 샹가나 아우만기 내든 탁주시베 주시 약슈 임바바세 샹가다 아우만 치로지 yunzhin targeta, tenli yungwe lamlu ki kwechi yakshu yangshi. Tini lagdar che tuibata, njubna njubchokwa, misim kutubata, gedobki ben barwa che yinba, tuyungwe le raju sepchung yoshi. Kegabchikla lamlu nini, Taiwan netuyen takcho chebe, shizhe checho yinla, kegabki chi gyurungungyur chebe, chetab lekshu yangshi. Shiwe chi gyurungungyur chebe ni, bunda Taiwan ba chubi, Zhonghua Mirik Tumongi, Kepentan Tumbi, 안주 학삼 수메다 후르다 베타기 시디치규르긴 듄종 쯔넨 제니시 계급직라 럼루니니 머시 타완기 응어여네 줄라 시경 제부다 본다 타완베 케벤다 쇠디 송경 지제도 덤식시 타완도 계급직라 럼루니 응원주르 제바라 타완기 응어여네 줄라 섬시 강례 제니이부다 응어니기 리지카기 삼차타 주시 두린 강례 제니이라 본다 타완베 케벤다 지동라 다도 강리간 진예시 계급기 타완단 된자다 폐계기 개변 개념 집에 문제 책임워 시외 지교 중지 본다 타완비 지소 름루다 소화 계단 소화라 진조 강리 진예 임다 본다 타완비 미케르기 규노다 출루 대며 침드윈 개완제라 개념 강리 진예시 타완 내든 탁주 지교다 매개 용수 지교로 용교니 중화 이 부주 용기 투몽기 진드윈이라 중화 미리기 자외 캐벤 내스 양시 지로 직동 국가 십주 시골 혼내소 중국 공천당다 중국 시슌 중국 미마 제기 토다 파르솜도 타이완 내된 탁주 제기다 매개 용수 지교 연구대 유로 매베 루규기 랭겐 시도 지교 안저 옆에 타이완 바라 튠지 제대 원이 긴데 삼체베 능주 유도 동교 구베다 원이게 중국 지역 매베 자튠기 멍시토 초가 원이 중국 지역 아군 스톱다 Tumonto kikab chikyuru yungyo zunlin gengtub chee di ngonyi wara chumyo chee bata. Ngonyi ki sidang par ki beri la kudi tangwa. Ngonyi kin chewa siwe gongpe yungwen drolam dupa. Ngonyi kin guchi mina lukyu zhengshin kin jie myo chungwa. Giji jizo ki chungku chikle mebe zatoon kyungkyo chee be nimbub satin tangwa chee la dien Taiwan rangzin la ngogwe ta. Ka chee la ngogwe chee be tabzu ki kega chenpo rib tang shimbo lang yue. Taiwan ki nimbub zata chee wata. Kadeetu langbune, Xinjiangdan lekche yongwe chosu peke chungxin, chonyi gindewa kyunche mebara tuyge rengxingi kongpe chungyu. Taiwan ni, Zhongguy chashexin imata, ngonyi Zhongguchigi ngakhonsu dogwe, lugyuta, timshi, tuyngwela, misuta, dupshu kengrungshigigyan, gyurdo tongtab mebata. Ngonyi ki punta changma Zhongguwa yinpe, pinzun chakyun jayxin, zhozho tuyro chepe, rengchung zidongta, Miri tan laglin la, misu tan dupshu kangi kyan, ngurdo tongtab meba. Taiwan gi nimbab shidi tan tenling gi chosu gyob ta. Ngonyi gin jewa dundu gongbin chowwe, turab gi pejo la, misu tan dupshu kangi kyan, ngurdo tongtab meba che, ngonyi gin jewe perim gi, raju sepur che yu. Zhongguy kejun tenbe jiso rinlo turab sabar gyo simbati, kegab chigla lamlu nyi gi jasha kyan, turab sabar gyob chun gyo shi. 중앙기 계급직라 럼루니기 제초 락탈 직급 내니 균경 제부디 직니 로딘 규르메 용구부터 균도 미동 규다 유구 미동 규듯이 니니 차창신 내를 계급부터 계급직라 럼루니 香港的 澳门도 락린 직급 모다 남바 민규 규마세 토다 바르숨도 양답의 초순 듄규 제퀘니시 계급직라 럼루니기 제초 균경 제부터 계급직라 럼루니기 라렌 쿠베 띵섭 동화 테니 샹가다 아우먼 중미 케벤다 튜브타 샹가다 아우먼 다르게타
丁林 용为 원숨 괴고단 툰라 계급기 자외 케멘단 툰신 계용 미만기 툰몽기 렌드단 툰브시에 간예단 첸롱 칸드시 태냐 난초 계급직라 럼루니기 제초라 장비 이체다 최심 요구된에 중미시라 난초 계급직라 럼루니 라렌치비 이체다 최심라 요구된에 동미시 계급직라 럼루니니 고든 차장 첸시 인신 계급직니 럼루니 라다르치비 원조 차겐타 멍시 임타 럼루니니 계급직기 콘스토시 텔레 체바마세 계급직이나 지규르 총유 계급직니 자와 인신 자와 섬나 다수 룬덥 게토브시라 계급직니 시즈 인신 시즈데나 다수 옌라 게토브시 계급기 지시소로 지조진루기 럼루 균경 체바니 상간다 아만도 마제진루기 럼루 라다르치바타 테타르게단 틸링용웨 원제 차겐다 안겐레시 상간다 아먼기 시제 제팀다라 상간웨 상간경와다 아먼베 아먼경와 체퇴 장경체버체 라도다르웨 니바르토 계급기 지시소로 지조진루기 럼루 라다르치바라 진조 긍둡치구에 니바르토 계급지기 자된 균경나 럼루니기 개발라 지구르 제균이 송제 담보체부다 계급지기 자와 덴보르 송토바 럼루니 시드냠네다 핀준 꾸데 용어 제버제기 토네 지소진루기 럼루 라다르체베 메게 낭론조 준 야고 체고라 마제진루기 럼루 라다르체베 시앙가다 아오만야 조준 야고 체고 장게니 다완치캔 럼루기 계급지 인신 중앙라 시앙가다 아오만 믹세 신진 꾸츠베 산네기 신진 꾸창마라 초용네 토담타 주경 치왕양된휴 시앙가다 아오만 믹세 신진 꾸니기 체드 장경 왕자니 되면에 옆시 메인바라 중앙기 왕도군에 총시 체드 장경 왕자니 용수 장경 제법 메인바라 중앙라 체드 장경 왕차라 더구이 제완 된배 체드 장경기 명의야네 중앙라 원고 제배 왕차 된에 여미쳐 투급시 진 시앙간 지소기 미카세기 시앙간라 되면 왕자탄 장타 왕자소 여지 위조체네 중앙기 시앙간라 도담다 최경 제왕 케미렌밤 야나 고구치기여 루딘 등 쇼빙기 대원 투럽 니슈비 로럽 겨주파라 시앙간기 레든 유제 시앙간와라 도담 제도 주고래 중앙기 도담 중삼야 미제비나 유제 젠제 투미용와라 덴에 되미송 테다르체나 미초티 섬추티리니 대응외다 미튠바시 레지 송용유 지급 수지 시진핑기 계급기 타완 텐자라 뇌스동타 중앙기 왕자단 香港 미세 신진크위기 시제 제팀기 왕자라 텐로체바 香港 규디 낭로라 심주타 도시동 체기 자주 타타 체링게와 샤다 이메 땡과 체고시 냉기된휴 니바르도 香港다 아오먼 미세 신진크위기 중앙기 초연의 도담단 최경제와 송경제규타 香港 미세 신진크위기 체퇴 장경 왕천 인수제규니 송제 덤섭체대 투남이야 초소 밀롱와 치고 대달체나 다수 대랑아 람라 교토브시 텔렌도나 삼예윤 코노체베 베다라 눈주기 중자 눈주임시 계급직라 럼루니타 香港외 香港경화 澳门北 澳门경화 체대장경체부제기 제초 초용네 내케와라 라다치고 로즈템베 계급직라 럼루니기 라렌 서베체고나 니바르도 계급직라 럼루니기 자외미유 템버싱고부터 계급기 타완단 텐자다 공비기 케빈체 투몬도 송경체고라 상간다 아오먼 유린 다르케다 딘리 용규 균진체고 섬네가 저팀다 시제 저팀다를 내던주고 저팀다 시제 저팀나 텔레퍼비 저팀쟁기 지수의 등교체나 중앙기 팀다라 왕자주기타 믹세 신중구이기 제배인 긴지주규니 송제체고바다 시제 저팀라다르치기타 테르제와유비 럼루타 람수 투구창도 동구이신 저팀다 시제 저팀기 왕자 타치도 송교체고 신진고변다 믹세 신진구이기 시슌기 팀다라 시경와다 리주부다체바라 갑교르타 샹가다 아오먼기 리리카기 미나초여로 튠디다 니티체네 심슈 직지기 폐게 등에다 시둔용화를 구이디 망조 인송다 렉주 망조 직람템바라 구이비 지소 딜링용화를 송경
계급기 당원단 텐자탄 공백기 개변 순경 제비 저팀 진기 긴군 주부제 제고 매개 능력이 갑

야 지로 대답 퍼바다 옆결보 투강 현인더 기대 오 나의 기초 보모 본산나 내 나고 동신 잡니다 전신 노르와 남삼니 땜전 난가 당보리 산이 결부 자치 난가 마여 도미 파산 탐치 뒤대 기 본산라 빠들 정도 야치 요소니 톱조가나 요소 데네 당가 머치 쳔베 마여 도미 파산라 차타 반치 세네 샤르 참올랑가 퍼나남 드라 뒤대 자식가 딘라 렌제 향잠 송가 세모 삼제 라랑 까와 토보 세르지 공생당 엄버 장아 삼드라 참우제더 야데 라마 남자 톡지 난 플라와 남자 플라시파 모마 남자 모기터 치바 남자 치셰고 시티 남자 차셰야 파크 남자 가준지 능 판다 남자 덴저 잠보 임바 시제 점시 서요 도 마사르 뜨라 Donc lama chixamje yajan chimjun kadar yobo zar zamchar la rang thobo don lama thapti rabje khangko gongbala dari jete san temjer cheba hi jeng rendo ndara chame yeje ne nge yelok je gobda ra chu che maze na na hi tongo chin te ma yin yang ma hi na major ke bo che de tong yin ma wi na mambar serwa tam dar dari ta temjer cheban pa tu monam chimbo ndara chabdu ha mo wa tu ma to pa ka ma ja wa de da na ta tenpe kya pahan chongru le mhonan lopar njorn dowe. Nge teren karwa hlangun tobo tu chomso nangar chanjang hune dong muncho semo pansam te la tenpe takji tongsa ne jo gensi jo njerhi yabu xe gyagu ka maja di dina mla sambo go ne chulun jirmi doje kukchong la chante lo ndatar la so o ma na pime hongshu.

야 능퍼너 탐지에 달아송 토마열 세외 달아송 고래 땜들을 채워져 널상야 통틀와디아 나엔라다 서저를 공향 잡지에 대고래 대라를 셀반 채비고 차야 망나래 또는 채비셀 봉나래 춘팽 나보여 고래 엄벌에 서를 낸사진야 데라레 온버 소조차 데라레 발란 소조 셀고레 뿐라레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대두 자롱 넘버 넘 쪼셈 잡던 코로 고네 라마라 머시퍼 대퍼 바바유 예 무이젠 치만 총네 디여부 뒤라 도모처 뿐데 라마송라 이치부 고네 산지 샤자 더 세르거든 너가는 친삼제 보다 지런치레 접어 송랍지 러완단 러나군 초딩 차비단 생얼레 접어 맨자 달가포 넨장데 버와 자 넘바히 포네 올라술라마 르무체 토오사르 헤르제 멜롱단 동자버 롱디 달란 데랑가 차로 대긴 세 템저 진저 레소상 김치 사라 텐지베 라마 친의 가딘체 휴 샬랑가 도제 남방데 라소 휴네 쪼드거 뒤대에 니는 거 상대 랑게 열대라 천장 청삼제 본탑제 망대 용서자소 본라 출란핀다 라만핀 춘핀나보 컴부삼제 천장 청삼제 열사정대 양캄 다르게 대지제 빨라 롱규네 요요버갑 사보다이 남로로 덩금 머츠진보 컴 다른 남자 법정 난데

0: Cersun Shangli Chachi, Shabzu Tang Chabzil Tongjir Hinun Yogba. Matavargani Vachul Tang, Rigdin Shangli Kumpal Nyoksa Tongwa. Lita Tang Shangli Lagzil. Jingui Sokjib Shetab Hatak Chelde. Sanag Songchib Yagbu Tang Vachul Yagbu Sheba Tang. Sashang Zangpo Tang Sun Zang. Gorkab Zangpo. Tabki Zangpo Jib Chigdil Shinni, Lishul Cheran Roji Nyoksa Tonggui Shisong Yole. Khilong Jangb Shangchin Jin, Rarga Toni Chera Tongwi, Chibal Liti Namtang Kechin Jib Sani Sato De. Lichangi Ali Jia Perimda Zixim Nang Yole. Kungi Lichan Zixin Yusa Tang Ni, Chilung Huangu Tang Chindin. Jungkum So Jib Shodi Ni Ba, Dunpil Tewi La Bo Sheba Tang. Tangrib Jin Jib Shangchin Rinklin Zixin Jirgul La Khinhun Jam Ni, Tenshul Gan Yin Yang, Tuan Ning Gan Lin Tang, Tumbub Tenbu Yungra Shegui Shih Song Yole. Jilin Song Yuan Da, Lichang Ninjang Chui, Degzhi Shangli Chili Nyamri Kanda Pev Ni, Nyachung Nitzil Guanda Shibta Nang Yole. Kungi Namba Natsu Jeb, Shangli Jekun Uitsum Jeb Nyechung Gumpal Tungwa Deng, Shangli Jetsu Jin Jeb Shabshi Malag Titsang Der Tungwa, Shangdil Shangtil Jeb Tablam Yachir Hartag Tungwa, Shangtil Chungji Deng, Dengrib Shangli Gumpal Jetil Damsak Yungra Gendil Tungwi Shifsung Yule. Jilin Shishin Namsil Tsayu Gungzir, Li Chenggi Mami Lo Dung Namji Tunjil Dibrim Lab Zikshim Nungwa Deng, Tunzi Shirtsung Nitsil Tientu Nung Yule. Kungi Shangli Tunzi Linhun Shibtsak Shajie Gumpal Hichin Tungwa Deng, Derig Mundib Deng Linhun. Sochuk tukub samaji jib jijir deng. Rintang parmi lidun yagbu dribdi. Cheldin bitag dolba deng. Tunli retag narsang deng. Rintang retag chera tungwa. Lishig dilin niba chera tungwa jishin ni. Shangli tunli jenji chisil tora tunggui. Zaji bitzil deng denjig jenggu nemu shung di. Tunjil deng nyo drib. Linhun. Kwarjig suun gaza latsila donhang chenbu sheba deng. Sashang ni sochuk warje retag yungla takil dodam shekhi chera tungdi. Mangsu zi lu di shing. Deetanga samasatapapshe guishi nansung nang yole. Licheng chagan hu chokilda pheemni. Jungkam nyali soje ngotul sen yole. Kungi zaja chenbu dawa lalin tarni. Tengrim jungkam sopil kumpil hartag dungwa deng. Shangli deng ngli, dhugli. Nyali ji rig mangpu nyampil la gandil dungwa. Jungkam ilkul sok lirig mangpu kumpil la gandil dungwa ji sha guishi sung yole. Wudin longgi tagshib la phebrug nang yole.
1: Daga le kone pene cila. Shichi nyetik nyingin hatu. 中共中央下属局接近，解用某某提出的禁令用汉坑个用征招了去，该不是不是为解用某某提出的禁令用汉坑个，这一次当日是为能实施个难款，解用某某提出的提么当日么能有，空气，新森立顿国际实际书记习近平个南线个村党，党中央个特批国这个合不上六点难单系统，孟促等主要单十些八党。 七里几千新东北西巴，提米干车这把子西的，俄中各土街政治啊建特沙滩等啊驾驶动画等，中西部群众内打击用我的耕地单特东西，立即骚乱不给西南双能有，日暮从地头，提米菜大堂街建立用汉坑个这一撮头，俄中各土街政治啊建特沙滩等啊驾驶动画等。 中西部群众内打击党与立顿拉耕地单特党与国家，现实这些不下级的门内。干车这把党松这几单片能有。周乐基南单三把党提么党白日当三把能有。空气，党个措施小结巴措辞，龙腾习近平给说很能为党中央给，慢慢拉腾这党黑车队，俄中各多拉马特拉杰卡郎内，咱们用其多能些比。 俄乌尼东个俄乌车西西都有，西罗尼东尼西罗尼西罗尼东尼阿鲁瓦的罗阿爷瓦格丁萨马泽内，俄中各土街政治沙滩等个加起东瓦的，中西部打击等这特尼丹用瓦格丁当内，俄中街门是哈瑞丹特东瓦等潘金哈瑞也兼特特巴西有接送有，赵乐基，门门提出街提么伊罗安城街查隆古中阿维咋能能单开西北。 乡里等这有比下特格新东区下级的门内，建立用汉坑个陈子个等，大个立顿国这个等宋这级，大个些新这个等十等他们等进步还特些的，陈子个等拉们个经验呢三十等真滚动机协商有，赵乐基，门门提出这提么伊二零七零年来日次个人干可得小阿这个。 乡里等中西部街踏上当铺内配备，提么伊二零七零年南单硬一波着的，孟书记也不等等的囤积了光盘的档案等，把拍了新街用完黑车写给 ལེ་རིག་དང་ ཆབ་ཁོང་ཟན་དག་གི་ཐིམི་ཅིང་ཤང་ལེ་དང་ཀྲུང་སེབ་གོང་ཕལ་ལ་ཏོང་བ་སེམ་ཁར་དང་ རྒྱབ་ཅུར་ཤིད་དེ། ཐན་མང་ཐོག་ཤང་པ་ཤིག་པོ་དང་ཤང་ལེ་ཏོབ་སིན་ཀྲུང་སེབ་ཟེ་དེག་ཅི་ཡོང་བར་གང་དེ་ཏོང་གི་ཤ་སོང་ཡོ། ཇོ་ལེ་ཅི་མ་མང་ཐི་སོག་ཅི་ཐིམི་རང་ཏོང་ངང་དང་དང་རྒྱལ་ཁབ་ཅི་མ་མང་མང་ཚོགས་དང་འབྲེལ་ཏིག་ཤིབ་པིན་འབྲེལ་སམ་ཡག་པོ་ཤིན་ནེ། ཁ་ལེ་ལག་པེ་གོ་ནེ་མང་ཚོགས་དང་ཉེ་བར་ཆར་བ་དང་ཨ་མང་ཅི་ཨ་ནེ་ཚལ་ཤེབ་ཤེར་ཨ་མང་ཅི་ལོ་ཅི་ཉམ་དེ་ཨ་མང་ཚུར་ཕན་པ་དོག་པ་ཅི་ཤེ་གི། ཙ་ཁྲིམ་དང་ཁྲིམ་དག་ལ་ཧུ་ཏུན་ཅི་ཙ་སོང་ཤེ་བ་དང་ ཀྲུང་སེབ་ཅི་ཁྲིམ་ཅུང་ཅི་དག་ལོབ་སུར་ཧར་ཏག་ཤེ་པ་ཀྲུང་སེབ་ཅི་དར་སུལ་ལ་ཟོང་དར་པེ་ཏོང་གི་ཤེ་ནན་སོང་ནང་ཡོ།
0: ལེ་ཧུང་ཀྲུང་གི་ཡ་ཟིག་མོ་ཚོང་དེ་སོ་ཅོང་ནང་ཡོ་དག་ལེ་ཁོན་པེ་བེ་ནེ་ཚལ་ཁབ་ཅུ་ཅི་པེ་ཡ་ཡོང་མ་མང་ཐི་ཚོར་དེ་ལེ་ཡོན་ལན་ཁང་གི་ཚོང་དེ་ཐང་ཉེ་རྒྱ་པེ་ཚེ་ཉེ་ཏེ་ཉེ་གི་ཤ་དུ་པེ་ཅིན་དེ་ཉམ་རྒྱལ་ཚོ་ཆུང་གི་ཚོང་དེ་ཚོ་ནེ། ག་དུལ་ང་ཏོར་ཅེ་ཏམ་དེ་མ་ཚལ་ཤ་ཏན་དང་རྒྱལ་ཏུང་བ་དང་ཀྲུང་སུབ་ཁྱོན་ཡོང་ནེ་དར་ཅེ་ཏོང་གི་ལེ་ཏོན་ལ་ཀན་དལ་ཏན་ཏེ་ཏོང་ཚལ་སྐོར་ཅེ་རྒྱལ་སུ་ཅེ་ཅེབ་ཁང་གི་ཉེ་ཤར་ཏུ་ཤམ་ནང་བ་མ་ཚལ་ཆེ་ཏོན་རྩལ་ཤེ་ཡོ་ལེ། ཨ་ཡོན་ཏང་ཏོ་ལེ་ཅེ་ཚོང་དར་ཤེ་ཡོ་ལེ་ཚོ་ཤེ་གི་ལོམ་ཐན་ཅེ་ཡི་ཏུང་སོ་རན་བི་ཉམ་དོ་ཧོན་འཇོར་ཅེ་དར་ཏེ་ནེ་ཚལ་དང་ཕེ་དི་ལ་ཀན་དལ་ཏོང་བི་ཤ་ཐབ་ལ་མིག་དེ་ཏུང་ཅེ་ཏང་ཏུང་སུབ་ཅེ་ཏུང་མི་བཞར་ཚ་གེན་སུང་གེན་ཅུལ་ལ་མིག་ཐི་ཚང་དར་ཏོང་བ་དང་མེན་ཅུན་གེན་ཅུལ་ཅེ་ཤུག་དེ་རོ་ཅུབ་སུ་ཅེ་ལག་ ᱡᱮᱨ ᱠᱤᱱᱫᱟᱞ ᱛᱩᱝᱣᱟ ᱠᱷᱟᱨ ᱱᱟᱵᱡᱤᱞ ᱪᱮ ᱨᱚᱞᱤ ᱛᱤᱥᱟᱝ ᱫᱟᱨ ᱛᱩᱝᱣᱟ ᱴᱚᱝᱥᱟᱵ ᱪᱮ ᱢᱟᱢᱵᱨ ᱜᱮᱝᱜᱩᱱ ᱡᱮᱱ ᱛᱮᱱ ᱡᱮᱨᱵᱤ ᱥᱟᱛᱷᱟᱵᱞᱟ ᱠᱟᱨᱛᱟᱞ ᱪᱩᱜᱵᱟ ᱥᱟᱪᱟ ᱡᱮᱱ ᱛᱮ ᱱᱤᱯᱚ ᱪᱮ ᱯᱤ ᱡᱤᱛᱞ ᱨᱚᱪᱩᱞ ᱫᱮ ᱛᱩᱱ ᱭᱟᱯᱚ ᱫᱚᱵᱜᱩᱵᱟ ᱥᱤᱝᱞᱤ ᱪᱮ ᱥᱟᱪᱮ ᱨᱟᱝᱡᱤᱱ ᱪᱮ ᱜᱮᱱᱪᱩᱞ ᱥᱟᱛᱷᱟᱵ ᱛᱤᱥᱟᱝ ᱫᱟ ᱛᱩᱝᱣᱟ ᱥᱚᱜ ᱡᱮᱱ ᱛᱩᱱ ᱛᱮᱞᱮᱱ ᱨᱟᱪᱞ ᱥᱤ ᱭᱚᱞᱮ ᱡᱮᱥᱟ ᱪᱮᱪᱤᱯ ᱠᱷᱟᱝᱜᱟ ᱡᱚᱝᱞᱤ ᱡᱚᱢᱵᱟ ᱞᱤᱠᱚ ᱴᱩᱝ ᱛᱟᱝ ᱥᱤᱝᱞᱤ ᱴᱩᱝᱥᱟᱯᱚ ᱛᱟᱝ ᱡᱮᱠᱚᱵ ᱠᱚᱝᱯᱞᱟ ᱡᱮᱪᱩ ᱭᱚᱱ ᱦᱮᱝᱠᱟᱝ ᱢᱟᱝᱥᱞ ᱯᱩ ᱱᱚᱨᱥᱞ ᱯᱩ ᱢᱟᱠᱷᱟ ᱛᱚᱝᱠᱚᱝ ᱫᱟᱝ ᱪᱟᱪᱚᱝ ᱜᱮᱱᱥᱚᱝ ᱯᱩ ᱡᱮᱞᱠᱚᱵ ᱢᱮᱱᱪᱩᱭ ᱜᱮᱱᱪᱩ ᱪᱩ ᱥᱚ ᱫᱮᱥᱤᱱ ᱡᱮᱝ ᱜᱮᱱᱠᱟᱨᱞᱚᱢ ᱛᱤᱱ ᱪᱚᱱᱫᱨ ᱯᱮᱢᱱᱤ ᱥᱟᱢᱪᱷᱟᱨ ᱥᱮᱢᱵᱟ ᱛᱟᱝ ᱫᱨᱥᱞ ᱞᱟ ᱞᱮᱱᱪᱩᱱ ᱭᱚᱞᱮ ᱟᱭᱩᱱ ᱴᱟᱝ ᱡᱚᱢᱵᱟ ᱵᱩᱭ ᱠᱷᱟ ᱤ ᱪᱚᱱᱫᱟ ᱪᱚᱪᱩᱝ ᱱᱟᱝ ᱭᱚᱞᱮ
1: ᱫᱟᱠᱟ ᱞᱮ ᱠᱷᱚᱱᱮ ᱯᱮᱱᱮ ᱪᱷᱞᱟ ᱡᱮᱭᱩᱝ ᱢᱟᱢᱚᱝ ᱛᱤ ᱪᱚ ᱡᱮᱱᱞᱮᱭᱩᱱ ᱦᱟᱝ ᱠᱷᱟᱝ ᱜᱟ ᱟᱭᱩᱱ ᱴᱟᱝ ᱪᱚᱞᱮ ᱡᱤ ᱟᱫᱟ ᱡᱮᱯᱤ ᱪᱤ ᱱᱤᱴᱤᱝ ᱱᱤ ᱡᱤᱝ ᱦᱟ ᱴᱩ ᱯᱮᱪᱤᱱ ᱛᱟ ᱩᱡᱤ ᱯᱮ ᱠᱷᱟ ᱥᱛᱟᱱ ᱪᱮ ᱡᱚᱱ ᱛᱚᱱ ᱡᱚᱱ ᱛᱩᱱ ᱠᱷᱟᱝ ᱜᱟ ᱡᱩᱨᱤᱱ ᱢᱤᱭᱟᱨ ᱡᱤ ᱭᱩᱭᱮ ᱭᱮ ᱣᱟ ᱛᱟᱝ ᱡᱮ ᱪᱷᱟᱱᱟᱝ ᱭᱚ ᱪᱚᱞᱮ ᱡᱤ ᱡᱩ ᱥᱤ ᱥᱤ ᱡᱤᱱ ᱯᱤᱱ ᱛᱟᱝ ᱡᱚᱱ ᱛᱚᱱ ᱢᱤᱭᱟᱨ ᱡᱤ ᱭᱩᱭᱮ ᱭᱮ ᱯᱷᱩ ᱭᱮ ᱛᱟᱯ ᱥᱤ ᱡᱮᱱ ᱦᱮ ᱪᱷᱚ ᱡᱚᱝ ᱠᱚ ᱛᱟᱝ ᱩᱡᱤ ᱯᱮ ᱠᱷᱟ ᱥᱛᱟᱱ ᱪᱮ ᱛᱟᱯ ᱥᱤ ᱛᱟ ᱯᱟᱱ ᱥᱤᱱ ᱭᱮ ᱥᱤᱝ ᱦᱟᱨ ᱵᱤ ᱦᱟᱛᱟᱱ ᱛᱟ ᱥᱤᱢ ᱵᱟ ᱛᱟᱝ ᱟᱝᱤ ᱡᱤᱵ ᱧᱟᱢ ᱫᱤ ᱞᱟ ᱭᱮᱨ ᱛᱟ ᱥᱟᱵᱤ ᱴᱮᱢ ᱡᱤ ᱛᱚᱵᱤᱭᱚ ᱥᱟᱝ ᱥᱤᱜᱱᱤ ᱯᱩ ᱱᱡᱤᱣᱟ ᱛᱤ ᱛᱤᱨᱟᱯ ᱥᱟᱨᱵᱤ ᱛᱤᱱᱟᱢ ᱠᱟᱱᱪᱮ ᱪᱷᱩᱭᱤᱝ ᱛᱟᱯᱥᱤ ᱨᱚᱫᱤᱱ ᱡᱮᱣᱟᱨ ᱟᱨᱟᱢ ᱯᱟᱨᱥᱚᱝ ᱭᱚ ᱡᱚᱝᱠᱩ ᱥᱤᱜ ᱡᱤ ᱩᱡᱤ ᱯᱮ ᱠᱷᱟ ᱥᱛᱟᱱ ᱥᱚᱜ ᱛᱟᱝ ᱧᱟᱢ ᱛᱟ ᱡᱮᱠᱷᱟᱢ ᱱᱤ ᱯᱩ ᱥᱚᱫᱚᱠ ᱜᱟ ᱡᱤᱱᱛᱷᱤᱱ ᱠᱟᱥᱤᱱ ᱛᱚᱱᱪᱚ ᱛᱟᱝ ᱥᱟᱵᱥᱤ ᱛᱟ ᱯᱟᱱᱥᱤᱱ ᱭᱮᱥᱤ ᱦᱟᱨᱛᱟᱱ ᱛᱟ ᱛᱚᱣᱟ ᱥᱤᱜᱤᱝ ᱟᱱᱤᱢ ᱯᱟᱱ ᱧᱟᱢᱞᱤ ᱦᱟᱛᱟᱝ ᱥᱟᱯ ᱛᱟ ᱛᱚᱣᱟ ᱪᱤᱥᱤ ᱛᱮ ᱞᱟᱜᱟᱫᱟᱝ ᱟᱡᱮᱱᱤ ᱱᱟᱝᱛᱩᱱ ᱯᱷᱟᱱᱥᱢ ᱪᱚᱠᱷᱟᱝ ᱥᱩᱱᱠᱷᱤᱱ ᱦᱟᱨᱣᱮ ᱫᱟᱢᱵᱤ ᱡᱚᱝᱠᱩ ᱛᱟᱝ ᱩᱡᱤ ᱯᱮ ᱠᱷᱟ ᱥᱛᱟᱱ ᱪᱮ ᱞᱮᱜᱟᱝ ᱥᱤᱝᱛᱷᱤᱱ ᱪᱚᱠᱷᱟ ᱛᱚᱱᱫᱚ ᱭᱚ ᱡᱚᱝᱠᱩ ᱟᱡᱮᱭᱚᱝ ᱢᱟᱢᱟᱝ ᱛᱤᱥᱚᱜᱤ ᱩᱡᱵᱮᱠᱤᱥᱛᱟᱱ ᱡᱮ ᱴᱷᱤᱢᱡᱤᱜ ᱟᱫᱨᱤᱜᱡᱮ ᱛᱟᱝ ᱡᱟᱱᱛᱷᱤᱱ ᱡᱚᱝᱞᱟ ᱠᱷᱤᱱᱩ ᱡᱟᱯᱟ ᱛᱟᱝ ᱴᱷᱤᱢᱡᱤᱜ ᱛᱟᱝ ᱛᱟᱠ ᱞᱮᱛᱩᱱ ᱡᱮ ᱧᱟᱢᱧᱩᱝ ᱯᱮᱨᱤ ᱛᱟᱝ ᱥᱟᱯ ᱛᱟᱝ ᱱᱮ ᱟᱨᱟᱝ ᱥᱩᱥᱩ ᱡᱮᱠᱟᱯ ᱡᱮ ᱠᱚᱢᱯᱮ ᱛᱟᱨᱡᱤ ᱞᱟ ᱨᱚᱜᱨᱟᱢ ᱥᱤᱱᱫᱩ ᱭᱩ ᱪᱮᱥᱚᱱ ᱵᱟᱡᱟ ᱢᱤᱭᱟᱨᱡᱤ ᱭᱮᱭᱮ ᱵᱟᱭᱤ ᱡᱚᱝᱠᱩ ᱠᱚᱱᱴᱷᱟᱱ ᱛᱟᱝ ᱜᱷᱟᱱᱤᱱᱤ ᱞᱩᱝᱩ ᱟᱡᱟᱨᱟ ᱱᱟ ᱠᱚᱨᱟ ᱛᱟᱦᱤ ᱟᱫᱮᱞᱟᱠ ᱥᱤᱯᱟ ᱛᱟᱝ ᱡᱟ ᱩᱡᱵᱮᱠᱤᱥᱛᱟᱱ ᱥᱚᱜᱡᱤ ᱡᱚᱝᱠᱩ ᱥᱤᱠᱟ ᱡᱟᱛᱩᱱ ᱞᱟ ᱡᱮᱥᱚᱱ ᱱᱟᱢᱵᱩ ᱥᱮᱣᱟ ᱛᱟᱝ ᱡᱩᱥᱤ ᱥᱤᱡᱤᱱ ᱯᱤᱝᱜᱤ ᱛᱩᱱᱵᱤ ᱠᱚᱞᱟᱥᱩ ᱡᱤᱝᱜᱩ ᱥᱤᱢᱵᱚ ᱡᱤᱨᱟ ᱡᱟᱯᱪᱩᱨ ᱥᱤᱡᱤ ᱭᱚᱥᱟᱝ ᱡᱮᱠᱷᱟᱵᱟᱱᱤ ᱯᱩ ᱴᱷᱟᱢᱡᱤᱜ ᱞᱮᱠᱷᱚᱱ ᱪᱮᱱ ᱡᱟᱢᱛᱷᱤᱱ ᱡᱚᱝ ᱞᱟ ᱦᱤᱱᱩᱱ ᱛᱟᱝ ᱦᱚᱣᱟᱱᱡᱩᱨ ᱛᱟᱝ ᱡᱟᱢᱡᱟ ᱦᱚᱵᱥᱚ ᱡᱤᱠᱞᱟ ᱢᱩᱨᱜᱩ ᱥᱚ ᱪᱷᱟᱠᱷᱚᱱ ᱪᱮ ᱧᱟᱢᱞᱤ ᱛᱟᱝ ᱥᱟᱛᱟ ᱛᱚᱝ ᱡᱤ ᱟᱨᱮᱨᱜ ᱥᱤᱡᱤᱱ ᱭᱚ ᱡᱮᱥᱚᱱ ᱭᱚ
0: ᱫᱟᱠᱟ ᱞᱮᱠᱷᱚᱱ ᱯᱮᱵᱮᱱᱤ ᱡᱤᱞ ᱥᱟᱴᱩ ᱠᱟᱯ ᱪᱩᱡᱮ ᱯᱤᱭᱮ ᱡᱮᱱ ᱟᱭᱚᱞ ᱦᱮᱱ ᱠᱷᱟᱝ ᱡᱤᱱᱞᱤ ᱟᱭᱚᱞ ᱦᱮᱱ ᱠᱷᱟᱝ ᱜᱮ ᱴᱩᱭᱪᱚ ᱛᱷᱟᱝ ᱪᱚᱵᱡᱤᱞ ᱯᱤ ᱪᱤ ᱧᱮᱴᱤᱝ ᱱᱤᱝ ᱜᱟᱝ ᱟᱴᱩ ᱪᱷᱩᱝᱡᱩᱢ ᱴᱩᱭᱪᱚ ᱠᱩᱝ ᱪᱚ ᱥᱤ ᱵᱟ ᱛᱟᱝ ᱡᱮᱭᱚᱝ ᱥᱟᱴᱩ ᱪᱮ ᱡᱤᱱᱞᱤ ᱟᱭᱚᱱ ᱪᱩᱡᱤ ᱢᱟᱝᱪᱚᱝ ᱜᱮᱞᱮᱱ ᱛᱟᱝ ᱞᱟᱜᱪᱩ ᱥᱮ ᱠᱷᱤᱪᱷᱟᱨ ᱛᱟᱝ ᱱᱮ ᱢᱟᱢᱟᱝ ᱭᱚᱝ ᱛᱷᱟᱱᱢᱚᱝ ᱥᱤᱜᱡᱤᱨ ᱭᱚᱝ ᱨᱮ ᱠᱤᱱᱫᱟᱞ ᱛᱮᱢᱵᱩ ᱛᱚᱝᱜᱩ ᱥᱮ ᱯᱨᱟᱢ ᱜᱮ ᱥᱚᱪᱷᱮᱱ ᱛᱚ ᱛᱟᱢᱥᱮᱞ ᱱᱟᱝ ᱭᱚᱞᱮ ᱴᱨᱚᱝᱠᱚ ᱴᱨᱚᱭᱟᱝ ᱪᱟᱯᱥᱮ ᱪᱩ ᱪᱮ ᱡᱤᱱᱞᱤ ᱟᱭᱚᱱ ᱡᱮᱭᱚᱝ ᱥᱟᱴᱩ ᱪᱮ ᱴᱩ ᱥᱮ ᱵᱟᱝᱠᱷᱚ ᱱᱤᱱ ᱪᱚᱱᱫᱨ ᱥᱮ ᱭᱚᱞᱮ ᱡᱤᱱᱞᱤ ᱟᱭᱚᱱ ᱥᱩᱞᱤᱝ ᱤᱭᱤ ᱯᱤᱛᱚ ᱠᱚᱝᱯᱞ ᱛᱮ ᱛᱷᱟᱱᱢᱚᱝ ᱥᱤᱜᱡᱤᱨ ᱭᱚᱝ ᱨᱮ ᱥᱮᱥᱟ ᱪᱚᱨ ᱪᱤᱱᱤ ᱥᱟᱠᱞ ᱪᱮ ᱦᱮᱵᱜ ᱛᱟᱝ ᱴᱩᱝᱪᱷᱤᱨ ᱛᱟᱝ ᱴᱩᱝᱥᱟᱵ ᱪᱮ ᱦᱮᱵᱜ ᱭᱚᱝᱵᱚᱵ ᱪᱮ ᱦᱮᱵᱜ ᱪᱮ ᱪᱷᱚᱝᱛᱟ ᱛᱚᱝ ᱤᱛᱮᱞ ᱵᱮᱪᱩᱱ ᱥᱤᱱᱤ ᱱᱤᱯᱟ ᱟᱨᱱᱤ ᱛᱷᱚᱢᱵᱟ ᱥᱮᱞ ᱜᱩᱭᱯᱤ ᱴᱩᱝᱜᱩ ᱛᱚᱱ ᱱᱟᱝ ᱭᱚᱞᱮ ᱡᱤᱱᱞᱤ ᱟᱭᱩᱱ ᱯᱷᱟᱝᱠᱚᱝ ᱠᱷᱟ ᱤ ᱡᱮᱭᱩᱝ ᱡᱚ ᱪᱷᱩᱝ ᱧᱟᱢᱨᱮ ᱞᱮᱱ ᱥᱚ ᱪᱮ ᱪᱟᱯ ᱥᱤᱱᱤ ᱛᱟᱢᱥᱤᱞ ᱯᱮᱣᱟ ᱛᱟᱝ ᱠᱷᱩᱝᱜᱤ ᱢᱟᱝᱱᱤᱨ ᱠᱷᱮᱞᱮ ᱪᱮ ᱱᱤᱯᱟ ᱦᱟᱨᱵᱤ ᱞᱟᱯᱩᱱ ᱫᱚᱢᱯᱞ ᱥᱤᱱᱤ ᱢᱟᱝᱱᱤᱨ ᱥᱟᱪᱤ ᱯᱤᱛᱚ ᱠᱚᱝᱯᱞ ᱛᱟᱝ ᱯᱤᱥᱞ ᱛᱷᱚᱢᱵᱤ ᱞᱤᱥᱤ ᱜᱟᱱᱞ ᱛᱷᱟᱯᱨ ᱠᱤᱱᱫᱞ ᱛᱚᱝᱜᱩ ᱥᱤ ᱥᱩᱝ ᱭᱚᱞᱮ ᱡᱤᱱᱞᱤ ᱟᱭᱩᱱ ᱥᱩᱱᱫᱩᱱ ᱥᱟᱝᱜᱤ ᱢᱟᱝᱪᱚ ᱡᱮᱱᱡᱤᱜ ᱴᱚᱭᱟᱝ ᱜᱮ ᱪᱟᱯ ᱥᱤᱱᱤ ᱛᱟᱢᱥᱤᱞ ᱯᱮᱣᱟ ᱛᱟᱝ ᱠᱷᱩᱝᱜᱤ ᱱᱮᱪᱚᱞ ᱯᱮ ᱠᱷᱮᱜᱱ ᱞᱟ ᱜᱮᱞᱮᱱ ᱥᱮᱯᱟᱛᱤ ᱞᱤᱠᱤ ᱡᱤᱥ ᱠᱷᱮᱜᱱ ᱞᱟ ᱥᱩᱝᱪᱚᱯ ᱥᱮᱯᱟᱱᱤ ᱡᱚᱝᱥᱟᱱᱤ ᱪᱩᱪᱩᱝ ᱥᱮᱯᱤ ᱵᱟᱨ ᱡᱤᱡᱤᱨ ᱥᱤᱱᱤ 沈腾镇爱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丽 今年将孟姐老师比图公布了用户的蓝德特巴西的规避中国端能用来。今年有人正式教育南马松比门的扎比松就不写客气的动画等用的罗冲给扎比瓦克姆决定的才等等巴等。前列间接这次拖了等你用的罗冲做的等用擦龙用的喷涂比扎比瓦克姆都给写端能用来。今年有人陈开成以王博卷间接门的人给送些巴等公布了你把切的动画等即使下不下马了提供层的等你 俄部卷间接孟措喷地金特林切的东贵比中国端能有了。今年有人李小美以格森托措中央个杂志内担心的话等，空格中苏部就接送格送马了个提供层的动画等，中苏部全用的大地用于孟措能就是点的东贵比中国端能有了。今年有人王路以星座等个中央个杂志内担心的话等，空格不得等等黑虎电笔处于讨论提升的动画等，总的了孟措就不得等格送扎瓦西斯斯等呢。
2: 대통령中군제총라근들동구에시도능요래. 这次这批托顿下不下多年间来人特的跟着动画等彼此乐比门去托顿就吞空地中式等人们来说规避中国端能有了今年有人新南话以当后更拉个马托比门内里的个接插心的当时被挖等空间门本也都等藏比投诉吞空这个就是提倡的动画等投诉吞空夹空等这些国把不及的强国的乐色等你门门街罗伊尔层比投诉年规避中国端能有了借用四周就主席装把应征及追溯索凶能有了
1: 大家来看那边那次了，去年正年纪学中，四周隔壁是不是也借用银行坑啊？金利银行坑个存的同学姐把北京的抓当。从头，俺们从甘岭等联系西河去了等呢。我们用他们同西部人家跟的单独同个西巴，这是西的这么四郎西哟。中共中央差不多就接近啊，借用四周节主席王沪宁给。 这个村的所向南马是宋夏江南有空地中共促进小姐把促进龙腾习近平给说和能为中共中央给慢慢调整准备公平节三路进行系统米日节罗季托日群西黑节俄中各多的马特布拉节卡连接国之西巴等咱们龙托日群西黑节罗布苏马勒等是从甘肃马勒潘西出顿马勒 中秋节都看甘肃马勒些镇的，学院等啊，今天人生节过呢。我们节初一彼此拖了动画灯，孟初节托不出了灯，接出了，第一次是七日动画。啊，孟初下是光拍了罗记人生节，针织托把灯。我们用他们托西部人节为国马代表党部写个笔友，我猜党开了你节特殊人生节，多年来过党十连把灯。 上星期，他写的特别细的，我们是这期我们集团的小娃子级的金枪党，当当时用了软的些呢。我们接第二期写的动画党，我们用他们同西部人家的单部，我跟的了动画了，让这些把这些同呢。中国南北当了不行了，跟的人脚步动起，没心动，他们跟银子，啊，罗志等都不去写的下给写上有，王沪宁给。
3: 藤蒙托西部人家的下节呢，是错让那个当了不先接，没才干信息人。中国南北当了不先等结尾，蒙错呢蹲心人。蒙是这节蒙错甘肃等联系下和写了动画等。蒙用藤蒙托西部人家的跟的单独个动机过节。十七书记习近平个南下个亲，胡不中等过等十连霸等。中共革命后，中日曾总接触，同阿不是为中国等。 罗安参加全国中央委咱那间六零干国政拉木行。罗安参加全国中央委第二届，阿蒙村子中拉很多就办当。 비츠 투이 리시 간략 용어 근데 동아 용바바 고시 람릭 티상다 동아 멍멍아 로이 쳔비 롭소 략버니르와 시촌 간송 마릭 티상다 동아 디 탕가 종고 즈친 조니르 시바 소코르지 나톤라 담브라므니 스티 에윤네 아망 판지 딩고 멍점 돈바당 아망 판지 샤와 멍점 아접지 아증즈 시데 땅땅 제캅지 탑시 고지 돈톡다 추와 람득 시바당 당랍센 젠 즉친 점지 데비 마와당 데비 아종 땅앙 멍멍 용라 판바튼 타바샤기 제용 스티지 로슈 링가 비차 통부 고니 량접 시바당 제무 슬랑가 리톤 압젠탕앙 담즈니 야포 시바 잔수 등 텐진 잔지지 시르고가 신난당앙 야포 베기 시송요 디터 시바지 촌디 토 푸퀴 헤캅 쳄쳄비 제용 스티지 아윤당 아즈그니 땅 로르지 로브종시 에윤 한캉가 주르나존 바르 삼눈 자지 탁샤바당 조춘치 헤캅쳄쳄비 제용 스티지 젠리 에윤 땅 머릭 땅 실 에윤 한캉가 주르나존 비 고그니 피르틴 샤지 마사 에윤 제 톱탕 셔틴 샤지 고르지 쇼돈라 젠샴숑와 장조 화이 헤캅쳄쳄비 제용 스티지 젠리 에윤 제 고그니 메바 조지 마사 에윤 제 톱탕 메바 조지 고르지 쇼돈라 젠샴숑와 장리 헤캅 쳄쳄비 제용 스티지 에윤네 공시 샤지 당린 시피 고르지 쇼돈라 젠샴숑요 촌디토 구셰민당 하오룽 심보안 리허여 지지 헤캅 쳄쳄비 제용 스티지 에윤지 톱탕 셔튼 샤지 고르지 쇼돈라 젠딜 킬린시요 지그저 촌데 조시 중국 조천 강가 연시 베이징나 젠지르 조리 롭신지 롭스 탄티아위 단시다 고조다 랑제지 징예 조천 통리 공페 땅 잔수시 코비 롭송 차차나요
2: 다가레 코네 페베니즈레 다제 베체 닌가니니 체니 드니노 버 중국 동양 차스 주제 진리 아윤 제스 제첩 근거 종대 좀 봐 딘쉐싱 안회 허페르 노슬 체니가 도듬 솔티 지금 손들어 식 받던 데라 더셔 정능 요래 공기에 제첩 수제 진핑거 접도는 개천제 공돈 등 땅 동양가 답제 고드게 럭터 돈출 당습시 받던 페디제 네브 셔퍼 므바 노슬 리톤제 쳇슬 진틀능 토르 동화 지제 토니 중국 남비 등럽 젠제 총라 샵샤 등 겐은 대비 예보시 귀시 난톤능 요래 지금 총디 토 딘쉐 상기 땅 동양 등 리스 제첩 큰기 노슬 리톤라 제투 통신 세제 요래 제첩 수제 진핑기 노슬 너제 급 주총가 망제 등 같은 개천 있는 시 난톤능 와 등 당슬 젠 겐클 롬튼니 김진의 제펠 젬 덕히 덴본즈 귀시 랑샤 돈능 요래 사클크 같은 릴 데츠 크기 르터 돈출 넨텐 셰귀 바등 노르슬 등 환주르 와르텐 데와 터출 예보셰 바등 나리 겜슨 덴비 노르슬 스지 르터 예보셰 바 환주르 덴부응 파노 용와 등 드슬 르저 용으로 근들 흐첸 동괴 르튼 접 체크코 텔클 세저 딘총셰 바등 르르가 사바등 참비 테디라 암드게 심지 등 티성도 동괴 돈출 응와 등 동군 겐트 센게 등 틈비 군이야 야시데 동양 등 산이제 노르슬 데와 티성도 동괴 노르슬 동고 접자 르서 흐친 동화 등 제급제 탑지 랭긴 개친 등 저츠 멍초 노르킨 겐송 셰크 체 동괴 산니 슬종게 웨므노 발운제 년카 세탑 타치다시니 노르슬 덴지가 등 진틀 공펄제 만티 참티가 덴불 송괴 노르슬 환주르제 리틈 낸다 등니 노르슬 망을 셀든 등 페니 체베군이 외출 탑저른 겔런 덴트 샤괴 노르멀제 노르슬 레톤 덴땡가 예포덥괴 바 등 네율 망을 외출제 녀슬 뇨사 동와 노르슬 땅 안글로 쓰지지 던주로 정도가 큰훈 적바 여름 전 갤런슴제 만티 참티가 덴브르 송화지시데 농아 전제 정글 종아 방구 일본 그지레 르티 개친 불규에 시에는 요래 안회라지가 등 딘쉐싱 다동 피시 중 노르슬 주에 등 중구 전의 르슬 로브진 전의 거니 니지 사툴 테니스 더심 넘어 페비올레 공기 안회 예제 접수부처 시진핑 응아조 로라 덴브르니니 제코 공플 탑제제 남아 정찬 돈플시데 中国 남비 등럽전제 안회의 매비 좀지 트리능 요래
3: 데가레 코네베네츠라 우중의 지세 중치라 제롱아 종다 체니 증인 담두 시르지 노치통요 시챵레 콘지 사르고 빈 덴숙 곤돈부니 히톡시벌즈그나 체니 증인 제 시츠 니허와르 십시에 땅아 돔치 에럭점시바지 다통지 담두 시르지 노치능 머스 마진람테 호라당 머 니자라 득세르나당 디와샤요 쇼카키 토브히 아드근즈기시니 니히요기 닌슬라노스시진요 체니 드그닌체 고무샤츠와 제피와 རྒྱལ ཁབ ཀྱི ཕྱོགས བསྡུས རང བཞིན གྱི མེ སོན རོགས སྐྱོབ དཔུང ཁག གིས

ཁང ཅུང སམ་ཏོར་སུང་འདལ་ནི་ཅ་དེན་ཏོན་ཏོབ་ཁ་ཆིམ་པོ་མོན་པ་ཏ་ལོ་ན་ཀྲུང་ཀུ་གུང་ཅན་ཏང་ཨོ་ཨ་ནི་ནི་ལོང་ཨོ་བ་ཅ་ཏང་ཨར་ང་ཁོར་ལོ་ཡིན་པ་ཏང་ལོ་བ་ཅ་ལག་ཅམ་ཅམ་བ་ཏབ་ལི་མར་ཁ་སར་ང་ལག་ཅབ་སུང་ཁ་ཆིམ་པོ་གང་ལག་ངོ་ཡོ་སུང་ཁ་དིམ་ཅུང་ཙ་ནབ་སུང་འདལ་ནི་ལ་ཐ་ཡོ་དེ་རབ་སར་པི་ཏང་ཀ
근데 진칠 메퍼뜬니 워중쯤 베탑 람월 오능 없지니요 동이 랍서 측바든 르니토 업덴솔 셰바네 마르크 서릉릭 란나밍 제톱체 홀음 바르비르 비옵송릭체 시질 찌그리라 디르브사르피 덩크 워중 자치쯤니 베진 조위르 니오체 멍스식 증리 랑리 덩키 마르크 서릉릭체 랑숙 덩스타와 샤톱치 타중 없이티 워중체 로르치체 딘츠 만다위 업체스고친 게다르츠오띵 페이지치 카슈글라 차릭등등 비 다르카 조바팅 서비 정들등 멍씹지지 월어릉어충 우충 우코니바 제소릉을급지르콜 업지르치 여고이 수글로르치체 페름케치 나랍등럼 브르시켄데 스탠부등니 미르그치브치츠 페이지치 로르치토 시지 옴츠르친 글라푸치프도요 덩가 조친 조브질바 총츠 덩키어링이 투브덴슬등 여브등어스등바 타충시티 어정 페이지치브체 용랍서츠바팅 워중치 디르브사르비 페이지치 체치 흑사르바팅 동이 흑사르프 담브르므바 낭시 페이지 스통르팅 자피 코나 마실바 스탠릉 등 페이지 중금 타르툽치치 돈친 업시르 진듬시바 워중치 페이지치 르그차팅 머르크크 멍축진 제르딕 담비 초여 게임코팅 아나문 참브르치시티 디르브사르비 글랑샤팅 담바팅 삼티 체치 담비 쩨소랑르 등르브진 즈그진치 람흑사르바시브토디오 탄츠므체 섭지 동이 랍서츠니 르비 옵종르가 랑일첸 등 르글린첸라 근데 등치 아선이 마르크스 랑릭 삼투르 자와츠기티 쩨츠고랑릭 등르브첸치 오중 사르판 즈그진라 마브터 튼진 옵주르 타파 르글린리에라 툴르 등르트비오 르니 냠치 등 삼밥치긴든 마르크스 랑릭 마심서 등습습비 망서 등부식이나 디르브서비 등크 오중 자치치 르니치 찹슬치기증 점이 등르브첸치 오중 사르판 즈그진시 브르 삼비 스톱크 프치크트 드리오 워중 쩨 퍼송 소진 나르니네 정회 퍼송 소진 나르니 쩨 접착 개친 시기 바팅 정회 던죽 냠니 등 아나무 업전튼 집 지르중 득히데 워르 멍츠 쩨자 등 차신 판진을 지와서 바팅 첸튼 디나 정부 측 바팅 멍멍나 스톱크 지위 와브측 자른 등 전숙 등 차티 참튼 숑니 삼투르 차르 등 담비르 비업송릭 찹들 동어 아르니 등 심금 쩨 멍스 르텐드시요 디르브사르피 덩크 워중 자치친 접틀로 워중 지 퍼송 소진 나르니 랍 송르충 업진진 등 사르툴 페이지라 르켄데 단티 덩비 워중 쩨 소아르 바든 등가 알랑중 수 놈은 나르니 헤시글라 지름 랑신 쩨 송르충 드바든 송크 페어마슬 소진 나르니 롭트르 진음친 쩨르코니 찹들 드비오 워중 쩨 로서 등 업쇼튼 수 고망슬 디진 데닐 머르크 거르친 둥 등 스페리 냠지 찌쩨 서튼 개친 식다 찌리오 워중체 퍼송 소진 나르니 락사르토 랑신체 업슈구지르팅 사르토 랑신체 페지르퉁랑 송흑 사르파 페와팅 중화 머르기 덤웅라강 위 삼비 침시 업진틀르쩨니 쩨츠고랑르기 덩르브진체 워중 사르팜 즈그튼시 버 머르기까 망은츠구치 글로스 업진틀링은 바투브시 비르토브크 침부 찌그드들요 삼비 조심리 토미 삼든촌 오자 나르무리 업덴톤 르토브킹온 워중체 본지르 침부팅 아야르츠 지바다르치 페지네 송들니 지역 손님도비 르글린시그리라 디르브사르피 덩크 워충 자치 돈톡톱초니 판지 톰비라 툴 니든시그정리 아정르무사르 송들니 맙트 섭다덩르티 디르브사르피 덩크 워충 자치 차층와등 아날라킬라와 푸슈그용치 지르고니 르크터시치 쳇소랑르 덩르브진치 워충 사르판 즈그트너 덴줄럽 정출루 용어 맙트 근데 팀니 마르크스 르글릭치 업덴튼치 업 정흥 긍중 삼투르 남잉 옌드블 흐프르 징이리

0: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1: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Mujing Nanglola Libe, Tongme Tuki Simjetida Sibata, Kimzanda Nyamji Cheje, Simgamda Nesu Tuzi, Guju Yabuchikuba Jejedu. Tashuza Kongi Nega Jubutin, Lopsupurba, Bogo Puju Kangne, Lubjunga Dre, Lubjungne, Lubjunga Dre, or Dikubki, Chik Tendida Tumbe, Totam Chitabda, Tendida Tumbe Kone, and Pugo, Labda Sabaria, Trubara, Chialain, Pemba Yube, Nenjure, Lengagin, Konzegi Tune. 주부띠기에 토르샤나로나 쉐이
0: 타라시 타디냥아서 추구추기 장저추딘디네 레신도네 케체와지리 디마체 당주 김장진군의 차샤나 추구띠기 세고도 숨디 근데 이메디네 랑안주 김장디 능명군의 차샤는데 안주다 무진치서 케치무지를 발 주자다 샴나 냠주 수제게 난둔디네 바베기 근슈탄 추구기 견제디 냠도 주제 추구를 이내래 빵내 퍼샤스 얘기 난둔디일
1: 다다레샤라 단니주디 저외토나 딘디세 베베 지레이나 토나나니 망보체 에니디 된다디기나 차링지야지레 교수알라 다디야 니디이나 허난신진 중루수리 맹간도 네퍼베준 젠치 조샤
0: 네스
1: 아 대양 로게레야 리베 푸시기 장고다 게슝도 처디 다딘제 독스데베 있는 가르쇼 만지 고고 딘제 그러와 뭐 딘제 처디 딘제 튼도알라
0: 네스
1: 아니 멤베 데니 머신정신기 처슈 빵내 레스 다데 자기 용카부 예스 딘제기 네다제 나샤 다지 다야 이네 주제기 딱제체 이네 제 멤버랑게 다 네발라 직네 주 지에 이네 레 딘제 지제 네다 딘제 지제도 알
0: 다라지 다 나자디기 중콩디 시두 푸디기 바베기 긍제기 내레 고베딘데 지신도 중동알 다디야 바베기 긍슈탕 김이 용게 견제디 그주 최고로 난냠토 주기 예자 아니 주고텔이야 빵내 딘데 지포동알
1: 딱다르샤라 다지 긍지네 당한아주 두균 쇼야기 자우치 자우치 쇼야되듯이 다도 둔시나 장도 야분난 거고 또 알아 라바도 있나 다 김장기 파르겐스 두야직 차례 제와 잡으지
0: 제와 제
1: 너네 소수의 돈수지 강바 돈수 양세 양세 추야기 두준 매바지 아니 두줄렉스 준비네 긍슈다 돈수 컷도 글로 상마님도 시지나 수요샤야로와 나딘데기 공시 유튜브 인바이나 학바도 Kulo nyamdo seje tuku yuwa tinte yina, bugu kulo yi nyamdo tu tinte cheba yina. Ani puku da tunzu ta jik chungsegi, kyo neko nyuba yina re jik tunzu sukuyu chachin di shenburwa tinte sundu yina, lamsan poktu tesa di tuku genko o tinte cha tuku ori. Shuzan te te la yinji ki tona nanga to suwe yinla. Ta te kong la yina le, ani tengzhou ru ya kimisum la ya nga jisu, pangne kong tu shubu tinte chabu tinte po tuka
0: la. Nese.
1: Ta diye zhungzi di tsubaya gupsu yinay le, ya jik kimi yonggi gomshu da nangjam chigyu so nyamdu si ne zhugu yubi gengji ne ki buja kyungu yu jie penzun gujib chungwa shido tubata. Zhe yu ki lingshi di yinay le, ya tsangma lo ki tonachi ya jile ya gyurisha.
0: Tarashi. Ta ma shi nga na zu kimza mangu shi le, tu lo tsangma nyamdu zhe jie zhuya ki gomshi din zhe yorba. Yinay le, ta tira nga zu tong mi tubay ki nyinga yinan, zhaya ma na nga zu mi ki da tsui ki da ngon tubay ki nebu yinan, zha tinday zi tong kakba yindu samba an naza ton zu di shio le ya. Gosi ba tinday zirba.
1: Zhele. Ta jik gengshu dabi to du buja pe labu duga la.
0: Nesi.
1: Gengzhi ne yubay mi gengshu ki to la yinna, ne long e buja mangbuchi duga la. Ta shu zan te kyungkyu shenda da nyam tu juba yinna, subu chane siya tinday yinna zhi. Langu chane siya yinna zhi, tinday tuyan labu duga la. Ta jenyang tando yinna jik nangjam ki to du yinna le, zogjin yinna zhi, ne long e buja mangbuchi. Kuk duwa la.
0: Nesi.
1: Ta dinte songza, simchu cheba gyu je, gengshu da nangjam ki ngayon su buja duze di yina, chigu liya kya, dabki mawa dinte shido tupsha.
0: Ta
1: dinte songza, tsendi da tunbya kone, kyungu chuwa li yina, inji minji ki tsangme toksu nangu duwa la. Ta kaw joshio duksho ki liya gari rwa.
0: Shuzan.
1: Ta nangju ma nangha che. Jik duzu duzu denja denja la ya, jik kudu chu je, tsangma duya dinte yina zhe.
0: Nesi.
1: Ani takze ki shiku da, toksi ki shiku, nga chajin yueba dinte yina tuksi shiku xiaudu ye shue yorba o di lukurba la ta di lukdu zamba tingi zane nyamdu luya mindu nyamdu lubi na ko zeyu ge nyuba di tundu zamba ko nyi peke dunga teje
0: nesi
1: ani nyuba nyi ge yagu tun mudu buche
0: nesi
1: ani tele do de 직 콜로리아 야직 틸레 독베 누가 튀어야 된다라고 된적 내주도가 휴자 독세기 식구들 농예 임바이나 콜로디 셰셰 동을 겁라 옆에 셰셰 동으로
0: 막 입금을
1: 어 축세 등도 좀 많이 독세기 식구들 로베이나 야부도라
0: 휴자 나 팀마제 난주 경구 주 차베 지레 인지미지 튀도려야 감제 감보 감장 수제는 또 둘로루세 감나 루네 제야마나 켄네지 인지미지 감보 감장 수고바
1: 인제라
0: 다디네 낭잠당 긍수더부 이네레 야수 추는 니므레라 지부접제 니므레라 주고바타 아니 풍소 접제 세주민도
1: 레스레스 다 딘자 지체네다 민전 상물로라 그두 주고 요리바라 다 랩초무 이나 자진 요비 이나 아니 추구 콜로 조세 돈조 가가 와 미게게 가가 아니 텔레야 다 14스 남바이나 아니 지금 낭점다 긍슈다부터 춘주로 추대버로 봐라 시간 수수 럭주견다 답대버지어레 수회이 내가 닌다리 시 제모도 비네레로 와 추외 겁라 럭주견로 난다 안 된대 제바이나 내주망 보치 고토기도 수회인라
0: 내세 신조린게 참들레도 드린키 내제나 생겨라 구지 수배다 나나주 추구 쯔기 럽저 짐베기 유림이나 앉아 야만나 추구기 저와 유베기 장저 최된기 낭튼도 수기 내래 표심바히 나나주 지메 내제나 양결 제용
1: 생게 수된자고
2: 나가문에 답하죠 중국의 척도 부러워시 유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3: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외 추키 자주키 저진더불 교류
2: 기부 담보 타니 지치라 로바양
3: 기부 담보 남니 심상라 상성갈
2: 기부 담보 남니 흉창신 덤지송
3: 기부 담보 남니 노출치신 미경신
2: 만주의 년참기 미빛상부 등계기 미피해버 남경 기부 담보이 기부 담보 당 조신 기부 담보라 미빛대는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

0: tidar chibet chi. Nye samlu yu zamdane. Nye, kongi ngariya gogo daya gyumtsen kari imi hako nge chugi. Si shebihi. Tine lopchar jorjen so. Ame lomata chokyu kone yongwa ta. Jimbo gyabtu de so. Ngani tiliga dedo mo chu. Rang dina ma deya karchebre. Nga denye chugu mundu. Chi, amlariga lien tidar dobihi. Nian tiere mo si ngamu ne yar langbihi. Lao tiu puru kyun si, kango tiu puru chu. Tine, amlaki kwe we shokchi ti tiu piu ngaliga dungje debihi. Amlaki ngani lopchari kye weji totu lekar chogo za. Nian tidar gaudu gori che je debu thongbe jiliga. Amlaki ra tirin kar che sunghe a. Ra chanpo chi guje kar chi ga. Ame lo puru tu ngar tine. Nye kirangi tao tion da ji chudu cha yu. Ji sun chu. Nga tan ji mu amla liya de ne. Tion da kar zhe. Si chi bi yi. Tion ngun kirangi lo zhu chui bia ji liya. Mo la ki na ne nga liyao gu jie di gishi. Ti jing lo zhu chui bia ji liya. Ka ne nga liyao gu ga. Amla ki ti dar chi bia. Nga ra yang gong mong bar yu li so. Ngo ne ra shi. Mo la ngo ne mie bu chie bu shi. Nga raya simpu shintu gyo chung. Jugtar nga tan jimu ni lopzhi ne amla gu ne debi yi. Tingwe lopzhi chwe ma ta mo la ki kimli ga zhugu yu. Tingni jimu nga lakbu ne su ne ngun che dar lam jamli ga gu ne de si. Lompyu to minan pao zhu suho chi. Lopzhi xian nam bo la ta mo la yang mian na ba la ta amla nam ki su ne zhugu shi. Ngani sukhen chung ma song. Tine ama yu rin chinpe ji xinne lip chung. Nye sim gyu cho yur sik si ti jui tep che za. Guo tu ne kim gyu cho liya gyu bi yin. Nye kongpo chi gyong su da ne ji su gyu xiao liu bi yin. Jimu ta ame gyub cho ne nga liya ting manggu bu ya. Nye ti liya kaya ma che. Tine ame ya gyu yong ne nye ji chue ji. Nga liya tanpo tam ne. Nye pujo ra simpo gyobu yobu singgu yu. Puran ke mo la meba chakbo di hako ba chakbo shi. Ji sun chu. Tine nin chi zam jimba ji si. Mo la meba chakji. Nin shi shi yun rin liya kyo ga. Tune rin ta chue ne. Lungpu shur gun tie du sun wa ta. Karama shi shi kor gun ya tie du jimbe na wa gi chu. Ta na nga liya jang na si gyan gi ne. Nga lo ti dar chung we. Toto tida pyu tiu zui mangpo si chi dar dao kuyo sam nyam chung. Tani nye ngabu ne langka me. Tiliya dong ne chamba suwa tiliya soko nisum si kuya toto lima so. Ngani lupur topya liya pushorwe gungpu tan jao war. Amla ta jimu chi dar langka yar lamato bar kyo so. Nisi si ne tuan da tiliya gundo chung so. Nian tie xiu ba, pie qi chu su yu nga bu zam li ga li bu yu ba zha. Kim zi ki cha de sum su yu shi. Tie bu ti dak bar cha de xian ki si ngam chong ne, chu su yu nga bu mo sim zam ne ge zhuo ge shi. Nye tie bu ti li ga zhi nye si min duo da yu. Nian tie zhi nye ki ge zhuo lu mo ge m la. Am la ya yar lang ne xiu zhi ma gui kong li ya, mi si ki kang biao guo dong su. Tong mar, Tak, tak, tak, si, go ting sum dung wa ta. Ti ji, gar ju sum song we ji li ya, yang ting sum dung so. Ti ji ya, ga mo nye le ma go lo war, yang ting sum dung si. Go dung da li ya nye bu yin, jung se su na gi bu zha. Ame, su yin, si chi so. Ti de pu, kui se me bie go dung da ki, am la kong chu na lu ju xia. Nga yi, chi lo ne ka pu qin pu lian de bu ji. Jung se ima rang bie nyam si gyan dian song. Ge xian nang li ya, nga su yin ba xin kumin du gui. Si bie, mi ka wen nyam si ngui yung gu du. Rao su yin, am la ya jung kong zhu lang ne, kui shen mie ji si ngam chi do ki mi ti li ya mu tu chi song.
1: Nga yin, gyo gu go chi da.
0: Si, go chi mi ti kong zhu lang yu ba zha. Kong ki lao yun ba kar wa si ta. Bung bu ye bar loma ge hui chou gyu ji gyib du. Ti xin loma ri ju chen ki ki gyu yo xia.
2: Mo la!
1: 암라 중세 항상네. 기라 지달 피비인. 안도 지라 가르켜 유바.
0: 시치소. 양모키 암라리가 대지 존잠 체비치. 척교 코네 강변 나리가 주용하다. 광키 로마니 사르야 샹네. 네 보충기 모라 긴습제가 용비인다. 시순순.
1: 가지. 양모키 지시 망고마 균바 강변 나리가 카대제.
2: 부중 겨우야오 롱다 니랑리가 모라 긴습제가 용비인다.
0: 시순충
1: 가지 참불립충 마싱한 예천의 랑두민두 원가 모라 긴습제도 용와 시부디 퇴체 람상야 람비
0: 수참부제아
1: 양모 중세 투문예발 초교코르제 강변나리가 주용수 롱무니 니예예치토리가 샹네
2: 되다. 라리가 긴습제유다.
0: 시순초.
1: 암라키 강변 나리가 주용네 예마치병아. 모라. 랑케 부종리야 모라지 근처 긴습제야 임바.
0: 시치순.
1: 리. 긴습 근처제야 이나. 나양 토고사시 심제 심불랑네 니치리 말펌네 고굴 루고르가 추첸기 킵기급에 로마니리가 대비인. 주첸기 기블리야 파싱 중세도 남경소랑메사 니에티나리가 지시 구신유바잠레 티나라 강시루괴바 세우토무초 로메나이규외부티 승부지인바자 모네 승부인바자 나리야 모라시 긴습제토우지베 니에티잠 이마치베가 양머리야 떼비기 영이 심첩이나 양나 앙자랑부인바 강이부심무초 간달 라고싱네 같이 누무추 양모이 로타 추표가 나드게 되네 인더이 랑게 교고 같이다
0: 시순추
1: 아무나탈 지문이네가 저비 초빙아 뒤리야 절용소 니에 니가 신토 교부 요시 니에 라고싱네 습습습싱아 깊기 같이비 당에 세부터추 티니 차가지샤 기내 시라 치매비 차가지샤
2: 디 차가지도와
1: 시 니 양모르야 대비 양모키 니 티달 치시바 아스네 킨사 지타 주병아
2: 인더이 디 차가시 장규모 네급진리야 차가지 출리야 요시
0: 신순초
1: 참부자시 니 심교왕아 계절 개비 양모 콩주말랑바 틸리어동네 좀중시 되네
2: 되다 추구连不着这些
1: 쇼다 니랑리야 세세계구
0: 시순충
1: 티다르 송别지 콩키 아리야 텀첩체추 니 경료를 깊시 깊사 양모키 아리야 좀시 되네
2: 아지 장원의 콩주란不자
1: 콩주란고 말다 랑게 니 시에부대야 야구제년아
2: 니 티니 라리야 캐란 차베지리야 닌다르시 공무 미람 나리야 랑큐 모라 구제 대비인다 랑큐 모라 메브 차베지리야 카르 체유미 시마소 제자 니 니무 망부지 구베지리야 니무지 교 공무 대야 신의 미람 나로리야 나 제가 립주와 니 모라 통베지리야 남사 바허 라친베지리야 푸슝슝 심도 체미치기도와 푸슝슝게 아리야 모라지 긴습 제우유시기 당에 근처세제 긴습 제우제
0: 시치비
2: 장규 모라게 딘제스기
1: 암라 장게 기라 긴바지제 푸슝리야 제제네 지그시 기라한게 푸슝리야 참교나로 푸슝슝타 고의 지문이 닝제하지오시 중퇴네 정부치게 요마시
0: 쓰고도와
1: 예 바이허 아리야 처우타 양측 멍부딘제 여자 점경 제사서 마시 예 장기 첩체제 긴첩 제도도 아리야 투수고시
0: 지세비인
1: 티니 양예 삼루양야 담배치리가 톱시시 니주 예 바이허 랑게 홀리야 톱시시 단제 가르치리야 주제 부춘춘타님도 튜스도스드아 기지 네 교고 연구

0: shimutunba lagi da jik tindu medu umji chida mewe sarashi. Tachi ne zo tangbun sosu jik tsuwa da jik tindu kichay duran boyo di duksi. Nye dong ta sum shidi ne jan diksi diksi ra duksi. Ani nye dong ngay lo ne jay jay ta nungu su jile rang jay jay duksi ta laza la kangba da chun juu jay jay duksi boyo su duksi devri. Ani sosu kapti du ina ta ring ne gi chu yung ring ne da tindu ki samlo da tindu ke yo mari ta sosu jik tsuwa di chay ak chay duran duksi di chay avri. Ta di shugu di ne jay jay din jay ngan zu boyo di ta ngan zu nge ma ti juwa li ta mikse lo zay sanye na suwa. Ti kapti di ne jay ngan zu pyo bay boyo di ta mingda da ma suwa chenpo shubu cha avri rwa. Chaydu zamba tena oda di pepepeo di jik chomra jachiru chin jik tonan jiga maangru jik dudu zamba tena shine sozo rengil chashane da jik mimi ringne shu jasane da jik tindegi da ming maangbo jiba shine goro maso tsuyo chayten nidong chuksum jubshi diba shine mimi ringne shu jasane da ming ringne ha kobe sor chayabri nganzo peo rangi di kelea da maso nidi nidong juilo lo zubri nda nganzo penjo nimi nano tsondo chayi gungsi ta di tangbo zubi yagi gyumze rangi chayne da duksri nganzo tangbo tangbo nganzo tsongda di 강종 감상스. 아, 강종 감상스 다디 총다기 민디에 난야 당구 디나므레 아주 다 가져서 그래디 변종록도 좀 교회신이 좀 볼게 동을 상다도 좀 갤라게 아주 다 강종 감상스 얘기 민디 나무 메시지기 돈도 강종 감상다 단다 님은 나눌스 얘기 다 아주 총다간 부위 책들이 갤라나 다 죽은 애 뼈디 디체브르 인지민지 먼저디 즉 총지고 된데 그 삼마다 말다 수준 그린네 즉 균지 체백 된데기 삼로다 심숙 된데 지장 제체나 난다 요 말이스 독수순 겔라기 발라나 겔라 근데 당에 막 나라 리부 쪽으로 지체면도 그냥 즉 교회 신인 언제 된데 겔라 끝나서 망부지 절로 등류 다 있는 아래 신세도 접으셔로 와 접 된데 계신 김에 답을 접신자라 하지 다 뒤에 나라디 미미링네 슈샤가니 쉐브슈브 있는 딘데리 근데 니도 주네르 와 주시버루 대나서 표기 첩체쟁에 표기 좀도 망부지기로 심해 주두전은 만주다 링네 챔베티와 경아 코나즈 망부지기다 지난도 미미링네 슈샤기 듄진버다 다 딘데지글 디체나 토보유체 니슈주 표현 야구 용서를 이제 태랑 내가 제단다 딘데체나 야구 용서를 이제 직 터치되서 도스디나 이제 니도 주시로디라 카두 갑티도 총기도 종진부터 된데 요 말이 아 종진배 미미리 내시자기 다 잡준 윤진배는 맞은데 도스티 나므레 티나제 디네 뒤 슈부디다 니동 쪽결로디 개걸 미미리 내시자기 잡준 윤진배디다 야 리슈지야디 레디전바 안 먼저 벽이다 벽에 소재기 윤진배디다 직 딘데래도 알 공로 토부제 잘라시라 나무도 여야 니도 경아니 코나니 디미드전은 링네 보네다 믹스에 소르 체제 갑티도 말 로저 전에 롱아 조고 위아래 숨도가 이내에 미믹스에 제제 딜로 된다 개그는 명미링 내 수시하게 디 잡든 존재도 마선에 독스디 제압리 다디 개그는 베디 제베 죽을로 당하라는 차사비 내로 조 최수디 단단 내가 신배된데 지에 딕스딕스 지유 이내로 조 최수디 나래다 삼로성 말에 삼로다 지기 깡 최수디 베베 소자라는 사유 상에만 있는 아래는 고조고 증언 조 베베미 창문로 볼 수도 된다 디가라 지기 존재 yume yume jikla zikru wa ta inayla sosongo yoso bayogu nanglo la zuyuja lo sumju zu dhudu ti gyuri nangla dayang dhudan bayogu rinnesi nyadu nguandagi hajang piusun sahu da dhinda reysha reysha siya gyumzay khara nga zu deji dianang na chasha na ta mi simbayogu jik tunzay dhinda mi yore yore dili inay nga zu bayogu bayogu di tandaba dhuda jik bayogu khoraya nangla duksi dhidu kuyo rindang di nga zu shibuchi mawgdun chi mwadu bisura nze menro sumzara ta lakwaadu ngima inay nga zu kaji kukum da dhinda bayogu 전대기 조선인데 누가 근데 유두전은 님마 말하다 진짜 기계 망부 근데 군요요 이제 이내래 차고인 거서 진짜 독스 제제 달로 정다 진짜 주념에 그래서 다 가지고 그 벽을 벽을 조자디 달라 저 체조라디다 님마 경합나 주승주시 순단 기강 하고도 당한서 경합다 비로 수리럽지 쳔비 개개체 뭐 이제 다 주고 경합디리 다 가서 배면서 대바 괜신이 딱 견도지라 경라다 말에 매생면은 신다 그린 전부 쉽지니 다 마신 바다 면제 고리니 가바이니 경라로 근디 쉽어도 쉽네 제제 도스 근디 쉽게 경라게 독독 챘나 야고 아리스 근데 제 직소수 달로 니슈스 지기 다 냠뇨요나 이제 조금 제제 얘도 니슈로네 제제 카지 시간 라인 디젠조 카지 시간 저를 왔다 하면 아주 벼벼벼는 카지마 내기 맞잔데 마 숨도 치고 와르지 카지마 당 아주 있는 약속을 드지고 와르 지에다 이내리 디카지 마스 제제양 카지 사람 찍고 그 벌써 이제 된다 말아 봐. 먼저 표배도 그 제주 소디 다 뒤쪽으로 와. 배우면 나로 다 줍자. 전중 그 지신기 리킨데. 나네. 요야랑 저는 죽죽 쓰지도. 다 디라네 파 저때 슈 추 저때 슈 티자 주요서리샤 다 카직는 숨주서 여리 카직는 이슈다랑 여리 고딘데라 제제 디다 마르다 디제베 카스로 균전바 제베기다 현재 많이 제나다 가지샤람 윤조 뻬디다 단다 디제제 당아저 베베기 카르서로 디 공라지딕 치치치 도스동이다 아니 미팅되지 다 베베베 나오는 딘데 고요고지 주베 좀라 고요고 딘데 수도 왔다 간지 베베베디 베디다 주무 망부치에서냐 야가르지서냐 메디데나 디바 덴데도 안 되지 디바 안좀 이제 재난 게 이내리라 야 계지간 거 보고 가지고 베타일라 공 추망부 챙겨온데 도바 안저베 지단 공토시 잘하더니 예선을 때 근데 저 봐 근데 지금 뒤에서 다 니네 전에 균준부 지금 있는 차잖아 다 뒤로 봐 기도 소정 제야 돼 기도 소정 제야 될 차잖아 단다 버돌로 차잖아 담이 수수 기도 소정 제바 다 부다 보면도 직진제 망부유 망부유 디 나와는데 배전 잠시는 단능한지 별별 소재디 나와라다 내가 진이 보면 망부 쉬고와리
1: 아
0: 이내리 총기다 종다 직스녀디는 잡준 윤진부 보면지에 영아리 팀에 대해서 디니는 아주 보면지 저 로 중이서 대버리 다 소정으로 제자 딜러도 스파카 수술 랩도부터 이제 지금 랩제다 메란 차차는 대닝 대반행한 저 뒤에 가서 우리 종류 맹맹맹이네 슈자 잡진 연전부터 이제 추여버리
1: 아 네
0: 그거 딘데라 저리
1: 저거 디단 안주미기 님의 규규를 벼라
0: 저희 단단은 안주 균주 제대 망제 님의 규규리 님의 규규 제제 단다 다 독수이 균진 장라 독수 다 총계림발의 수인교 직다 종림발의 수인교 숨유 다 디제 숨자로 앵래 소종으로 지체 된 반주의 롭종으로 지체 독수 디첸조를
1: 아 네 안서 리미 카세진나.
0: 다 단다 뻬소냐 랑 레미 숨주 예윤 주요. 숨주 예윤 다 디나로로 뻬소냐 다 종냐 다 숑래 칸다 지 텐니 사과도 디 단다 디지유 로데안 총스제다 장지 회스제 디지유 하르소레 차도키.
1: 아
0: 송제변 디지. 엔 디나로레 지 다 데리로도 니 숨지제 내가 지. 한 건도 디제 제제 다 뻬라 하나 숨주 예윤 주. 단당한 주다 카소레 킬레와라 미 높추 축주 여행지 어디 어디 어디 디나로라다 라브르첨도 팀도 예쁘고 숨시딘데요 대제제 건설사사네 직달에 소소미 직심슈베 제도 가서 그래가지고 다디 어디바 맨주 겐주의 직세야 겐주 링아 저어바 뭐 되게 뉴 대라지 제가 지금
1: 아무슬레스 게나 더 디라이 망고 싶으면 되게 점성서 봐
0: 원 다 점성을 차잖아 안저 다 가서 테마 당부 당부딩에 니동 계획으로 직진 배시야 티네 제제 다 가서로 점종으로 줘야 돼 급디도 너네 사선도 줘야 돼 계획 좀 줘 버려 이제 가려서는 아주 타마 시안 저베 주름 나는 사선은 탈 뻬뻬스 투르사장도 니무스네 뒤 하마고니 슈부도 민 망고지게 그래도 먼저 뻬고 나와라 티지어리 니무 겐숨스네 얘기 다 간제 쇼감치 티 가려서 티나 뻬싱 니무 뻬싱체 뻬 뻬셔체 뻬체 디제 숨님이 겐 숨스 제제 도스가 저 냠돌 틈디지 저 중고하리 디인데 미 망고지 핀에서 용 버싱디 야 독제 데도 스네부 트머라 좀 니무시 저거 마 되게 저 근데 지녀도 에네 엘레 버지다 데세세 다 민도 신네 엘레 님이 데세 디제 데 응아 저 팀이 삼부데 중요다 버고 고르로 주티 제 시테니 신네 버도 세에 된데 레샤 다 딘데 제 디슈글로 에네 메타 징안 저 중요한 lungdi legungdi, dungyang nyangdi legungdi, da diba khazakana mi, da nyanchu sanba mangbujigi tuksiya zi, da deshaang wani shashana nyimusi lungme, nyimubiusi di zan mi mangbujigi mi dingjua lamsan dira chigi, yagu chigi, da tandayi ta nganzu janna ala chik tinta doyaagi, da kukab yuwe shugu ganga dhuguyul, di doyaagi jumza zuhura, di ta nga tandayang wani shashana nganzu bedi ta dajya zo di chigi yul, bu yaga nyam gongchaya digi, ara zo tanda samzu chana, bu gyume di ta sonya mangbu shubzi duwa, ta kli kli chaya nganzu bu yaga di, chik suyo chaya jeji ganga ngunzu changdi, ta ina bu yaga di inse, kong tobo si jabu jigo ge jigo marwa, kui mi yang bu di, nangwa ga bu zay da, chik suyo jungu so zay inari, jor zay inari, tonzo ganga tunba, tonzo ngima da manja ya, tanda nganzu bu ganga lol ti yorwa, shibche chaylin di yudu zan, ranga bu yabu sugu yus inari, shibche chaylin di manana, 땅에 요 말해 봐. 좀라 딘데 인도선 다티오 디케 좀 쇼그르자. 딘데 선다 다 탄다 강 체중 먼저 뭐 야가 망제 디제제 다 쇼글 먼저 다 수준 그 링네 가서서 타미 탄가서 망부 요데 이네레 타 단당은 사전에 뭐 있잖아라 마직 그 님을 이제 배주 당한 게 된다 싶은데 놓고 쇼고 쇼고데 디 조식 첨부를 차하면서 디체도 된 지 당 안주 가서서 야가라지 공토하듯이 근데 양지가 저 제주기 추제 냠토하는 저기 미배주 당의 버지때 먼저 표배부 그린네 기타 닝주를 좀 말해 어디야 딘데 디치야
1: 그렇다
0: 토르 당에 돌 딘데 다 레가 깜다 디치기요 디자 버 던자가
1: 님 좀 알 찾아빈 야 벌써 님 망고 민줄 에
0: 다님 좀 알 찾아빈 단단은 찾아나 다 벌써 님 망고 쇼요리 망고 요리 다 팀 팀에서 지기 단다 농부 망고 지를 벌게 단다 아주 슈퍼 추다세 줘봐 농부 망고 지기 쇼요리 세야 시기 이내링 다 팬토버란 체제 디 문제 기타 가서 먼저 다 현재 그런 신체제 전례 간다 땅에 있는 단다 농부 산다라 기 연하면 안에 내 단다 돈이면 이내에 다 가서 대바야 먼저 가서 벽이 지금 매벨 그 벽이 다 뷰제기 강의 직 속도 와제 예용 직교 그 뷰제기 직 속도 된 농부 산다 근데 도 숨녀 잡도 단대면 사잖아 벽랑 메인 벽바 요발 안도 벽바 경화체 나서 징그리 당한도 살자나로 차샤나 망부지게 구이자다 딘데르 티 양마체 딘데 디지기도 와 벽바디 타탄데 님이 체주 조들 다 벽그 벽소년 님마 배샤샤나 다 벽그 벽 루주 강그 벽소년 군데카 이네르라 디싱게 양 벽간 카 이네르레 벽바디 안도 님은 님 쇼파스 그러 봐 벽바디 벽바디 차자로 님은 님메 맞아 님 퇴네리 예 단다 디 벽바디로 차샤서 안조 但 벽소년 이네르 안조에 퇴네 녀그리 퇴는 야 뉴체제 안주 다 벌써 저다 저저지 종을 열어 봐 종은 그 유두전 퇴는 뉴체 망조라고 하는 독수 뉴체 뒤쪽으로 또 양이 그 벌바만 뉴는 열어 봐 당한도 가지 구금다 된데 그 야가 돈도 나는 다 벌바디 뉴뉴리 또 이내래 뒤 인지 민지 거를 띡스 띡스면은 용거 말이 다 벌바스 녀디 님을 무슨 말이라 양 잡으러 지글 퇴배추디 나로라 당이마 수중의 시술 전에 퇴미산 부적이 된데다 도링딘데 두세 디린의 추디 나라 야종 배류를 서 서자 그리고 용처 명수 된데 까다나요 된데 시술 요리 요리라 단달로 찾아서는 퇴배추디 나라 야종 배류도 이제 요 말이 서자 릭티 뽑아 달세 단다 뽑아 달이 얘기는 아주 슈퍼 추다 그 슈제도 추 다른 거라 뒤 인도전 타디 아담다 된데 얘기 뒤니 하나 갔다가서 도지 스타디움 산 저리들 된데 얘기 해주 요탁주리
2: 권도링게네 셈바 뒤니 Nyemu pyo pyo ki gikub jimbi gyunzinba denzi chora la dan jolin shubi nangdu diyin. Tiringi zhungyan lungchin nyintin jikub liyukung pyo ge lungchin ki kangchon jolin shubi lezen byu zam taa shegin. Siamla mutu nendiga lungchin liyukung ki chiri lezen shanta khanam sanro na.
3: Jiktun chokbe du shi tenpo rzu.
4: Gyang gyun lungpu sabara bebe gyun.

레드윈 카키 조강토 체규 타이둥 체네 게용키 미지 튠지 야튠키 베드윈 총길키 시이키 고창 균퉁아 장말 치부타 냠지 띵섭키 미지 튠진키 냠슈타 시차 뉴치 시림 최경을 띠니 튠지 띠닌타 시튠 리베키 지용 피게기 넘버드유 니웨 로시진 허미 총길키 중화미시 직균 속배 도시 서도 동외 레튠타 시림당 주경타 시림 최경 냠지 띵섭 체규 모투 꾸디 당니 중화미시 직균 속배 도시 서도 동외 럭솔랑 링키 텁스타 냠린 띠네 니수정이 준디 림카미시 튠지 비상과 주기 주미지 기신 체유 텐준 차게 냠지기 비둔크 주주지 주타 신주마르베 서치 갸타 쪽숨르 디니 균남쟁키 김치 튠지타 슈노로 중키 비시 링네 유고체키 체고베디 중화미시 직튠속베 도시미심수 딩서수규 꾸디단유 하미 총계키 규모타 균례 총지순바 류시신키 튠지 냠레타 길세미발 리기 뷰베 하미이 닝도 미셉네 미셉할 균진타 미셉네 미셉할 총길기 특균나 티유 디르 다와 탕볼 하미이 라야 게용키 미지 튠지 얄튠키 베든 총길 뷰브시 지티티기 체니에 티니 하미 미시카기 망초츠 튜몽토 튠지베 텁타 튜몽토 탈게 콩비 튜몽토 팅접젠키 초수교바제키 신뒤지지 지송바시 하미 총기 오윤행강키 수지순바 총지지 이무이 난츠 하미 디니 중화미시 지둔 속배 도시 땜부족배 최신타 미디 교와치구 롱아체 중화배신 하미이 중화미시 지둔 속배 도시 무투 땜토 동두티 조강토 지니 벤졸 피게타 지초 주경 망초 게린 제기 규짐 시불 켜발 체디 중화 미시 직튠 섭배 도시타 시림당 주경타 시림 주경 냠지 띵섭 체귤 균체 미발 꾸디 동화타 링내르 디니 신장르 펜버도 귤 꾸디 띵섭 동화 탐망 냠주키 미시카 튠지키 망시 띵도다니 총기 시부 도수 직두기 중국 남배 팅럽 진기 뉴수 둔비 후다 치괴지 숨부시 튠지르 디니 쥐둥기 멍시 댄토 동화타 튜디 족준 피게기 지용르 켜발 체유진 쇼발 빠리쿤 하사 장경 종기 디구카기 레튠미니 나스니 균댕기 꼴식 체구 족디 총슌 균니 딘자기 외미 기니 체실타 망초기 리슈년발 규디 게더탄 추시타 닌케 외미 기니 중전내시 컨톡체브시 AI 주민년주 투럽사변 고차 헨게 꾼캄상 나니 미터브지 뉴키 년주바 AI 점이 키라니 년년주 슈벨리 체세교르가수 티니 모투 편조 시즈 총기 시즈 슝레 칸기 림봉종 치워 총조 자두레 튠수 칸기 루빈 딘진 칠레기 꼴꿀바 거주토 망초기 강의 시조 딘디 치구 시 쿠바디 센 능그시 니동 갸미 니수 쨍을로 편조 시즈 총기 시즈 슝레 칸기 레치바 딘진 칠레기 시림키 레튠라가 신타 망초를 학삼 수미기 저와 장토 리구타 섬년아 렁구기 리수체니 림봉종 치와샹 치와 총출 규디 튜유 로지기 총출 자두레튠 비구추 디니 댄진친레기 라양 시림도 규니 총출 자두레튠 낭수부시 임부시 치와 총주 죽준 체질러 구심 댐바타 쿨유 장자리바 망수 법차바 유민남 조심코 제유 로지기 투주나 댄진친레기 사지틸 지심 서무장니 레튠 비와타 타자 치와 총주고 링급 공기 치와 총주 쿠류지러 망수 티웨 리그유 티가 로지

0: 也吃了咱们独入切的虫米这不是咸阳空气热热气外苦年过七季了咱们边的虫米热米啊素布大些切不烫刚爱预备忙错了趁着切不麻烦瞧我穷杂了点点忙心了出几斤鱼团我日日烫瞧我我日日苍麻男子有位吃去乐气米羹忙了这些什么酱鱼创作而家对连团熟卡给入边烫创作而家对你个当这部书记点进去了去当主动了点点创作而家对连团了你提前的连团卡给别再拖入他偏再切入当我是况且你个当直播了点点创作而家对连气板真别提一些吧把真切不烫给那么见起过你你创作而家对过另些吧说决定作为切过别我是
1: 过了第一托了没通知了解决咱们错话给心愿先当明知为其他你体味一样去得穷所以那边托你做句他所以那边托你艰苦的话所以那边托你酿酒所以那边托你怕醉所以那边托你感心所以那边托你不得问句的切度别不切切的酿度中国的你让你给那边托你听着不见问度你忘了切中国南北听了不见中国南北界的别不切
2: 南北的团结和改革南南年转学谈得听见年三星八年中央民马关系龙天列公的和改革南北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落脚处断脚切
4: 种出也结勇气，
2: 落种土次，
4: 落种土次。
5: 热心这位陈卓林给公开不是，其他呢？唐的生活作业题呢？中央农村人民基金会公益，培养成人头骨的学别，落种土次级别，取得里程碑。我提林给里程做奖学金，并不出现。天地里在那国别母体间那么灵给错了习近平给推入三百中国开军点别这座人路给光别落中几段西部来当今国际沃土请大家结合中国心请用拉达切国别国所人别心国际学院别那么灵给错土六零二三九零九六各所学当今国际沃土，请大家结合中国心，请用拉达切国别国了，我就随便呢。巧用呢，请大家结合中国团结体，也不行，就脱敏了，吃穿呢。人家七十年，他叫杨大不是移民团，七十几卡的修前面几的也不是。那七十抗英时呢，当当请沃尔基，这往文件堂写到杨大吧，结果也的是。这个书记习近平给点了话了。当当清白的跟着我你早晚有别那段时间了他就也不穷了清穷他不谈当他的话结合他的话这用个这了他就也不没穷不赢了清穷娘不谈当娘吧结合娘不这用个是这座人路给清穷给你把都当今古体清穷切过了当今古体你你把都这座人路给清穷了点过不是人家都亲你当今对团团迷茫跟对路其实给纯粹是赢不谈当今迷茫人故事节的这亲当接近点别切不谈当今迷茫人故事节的这亲当接近拉达切吧当然人意给捏巴多这亲当接近给客观说结果别过的听你当今故事都不给纯粹是谁当当接近你谈 당긴 구치 단 팀다르 계급 경경이니 최퇴 지교시에 대한 당긴 구치 워도 팀다르 계급 경원다 팀경 라다르체나 시내 미만기 정김장다 응규르 타르친버시 제토부터 시내 계급 단 지소 초와 팀경 젠도 교와라 구림 덴바라 구디 동토부시 초용네 팀다르 계급 경원라 구디 동와티 당긴 구치라 슝년다 렉저 제바라 팬도 유부터 당기 시경 코네 사덴도 동와타 당기 시경 긴지 주바라 팬도 유부시 임블레 당긴 구치 냠메 수동와타 타나 요구 동와타 켈레 미체바니 데네마인 민라레 당 치기제다 팀 치기제 제버더윈 지와 템버티니 쳄시기 니게 시임바타 시먼주베 첸시지세 민용세 지기 첸시티 주규르 가와니 시에서 보모타 고선 남아세위 베다라 당긴 구치다 팀경이 카카 제진 겐달롱 삼바타 주타라 당긴 구치 켈레 미제신 메바르동웨 미윤주체시 난저 땅 치기제다 팀 치기제 제베 내된티 시먼주바제 세원니 땅이 시경기 차진시 인병원에 시에바타 땅이 시경권에 당 구치기 권에기 원에 시에바힌 땅시 전주카당 구치 레제바 소소로 제자도 체네 시에나 녜바르도 저팀당 저팀라 궁구르당 지송 슈고벌레 땅인세네 장가르 되미쇼바타 땅긴 구치니 미케르긴 원에 땅기 팀섭타 왕기 팀는 녀초 팀게제 제비 카야르사 제미쇼브시 짐바카기 땅전조다 짐바카기 구치 레제바라 차촌비나 원제 탁주 제고바니 왕트 체기시 팀 체기제 제비 내드윈디 인라 티니 신주비 체니 치시 짐바카기 땅전조다 짐바카기 구치 레제비 라기 왕트니 땅다 미만기 제와 인바타 테레 공워 연윤군네 최가 유벌레 kanga jingye ki chungye du jue chobo si ma yi ni. Timgyong lakdar chi gyu di, zawa jue je ki tep ju che di, wang zi khor gyu ki jik lam jia gui xin, zin gui la, sun gui ba ta. Su shi ki jia tim di ngi zemo zhe che la zi na, tere jia tim ki che pa po nye ba chi, nguan zi jie tu pa chi gui. Dangi gu ti gyung gyung chi ba ni, pu zik zang ma yin ba ra, nye bar du dangi tim zu lang gu ti ta, tim da lang yin li ni, tim zin la gyab gyu ro, neti di timsung je jebi dengi chechad ngun kwe. Dangi cho yonne timdara kikab kyungkyuro jikdu jikgur gin kuti chebara shungnuen kyabche. Dangi kuti ni timdara kikab kyungwe kurim yongta cho sosoro lagdar tarchimba yungkyu genlen dendik chekubata. Dangi timdara kikab kyungwaran kuti chebi nubata chuse kyunche mebara torde tongkwe. Timdara kikab kyungta timdara siwan kyungwa timdara sinzin chebache jikyur chekubata. Dangi kyanyongla jikdomta cho gengjiri tunjur chebati mima tuzota, si shung, si zhu, dashir likun, tijyu likun, shibju likun jegi timluda zanzin dara ginnun rupjin legabiyawata jikyur chekwishin. Dangi mima languchi chedi zetimdan jetim tenbib chebati rengi gi nyebardu zetimdan jetim gi kyabgonsu chekubiyawata jikyur chekwishin. Dangin dolo ta timgoy ki lirim kyu di kikab gin dolo ru gyur kebo ta. Dang zanzu ki wanjur jebi, wimi kang di timgoy ki lirim kyu di kikab dan siwaan likun ki nguji minara gyur kebo. Kikab ki siwaan likun la dene, dangi kikab dan jiso lang guji jikyu lagdar je kebo. Mangzu jikdu lamlu ki zatoon dara kikab ki wangzha sungkyong ta dang yong dan kyeyong ki tunji jikyu ru sungkyong je kebo je jikyu. Cho yong ne timdara kikab kyongwa rin yebar tu guchi lejeba xebi ngak zi nyung xe din zin kwe. Ngan cui tangi timzu lan guchi ta timdara lan gen lin timzin la gyab gyur ne ti di timsun je jeba ni zo rinbaka gin guchi lejebi xibze cha ju ta lega gyu di tuan xin ngun gyur jeba yinbi. Kon zui di dun ta chue sim cha ju je ni cho yong ne timdara kikab kyongwa rin guchi tongwa rin cha cui na dunyi hajaan chenpo tenpo shikshi. Guti le jebe nyebardu neti di timgyong kongur ta jatim la guishum che guiba ta, jatim shedo ta jatim la nyeba nye gui shin, jiktim zisung ta timgyong sunggyob che gui la, timgyong samnen ta timdara chawan drup gui la, timgyong ki samjo ta timgyong chedang to ne gyurche sebe ta pege la gui di, gyewa dumju, dinlin sunggyong che jebe jendang mutu ne cherdong gui. 팀지 팀경 팀송 팀주 제기 미국 제대 자주 외기 터네 지소 용기 내티디 지소 링루기 팀경 닝도 다르베 동화다

0: 我以自为破语。
1: Singing the Kungamsa, Shamla, Nai to Pushi, Chitli, Sensen and Gre, Tirinki Litan Kubija Chisan Ronambara, Numna Shulam, Yumi Gozar Ding, Tunge Tower, Dabdi Chimbu Junshi, Punjong Logotron Kirki, Jim Jugin de Chasha, Busi to be Paget on Gortang, Tingrap Sosa Lagzeme, Churi Pagan Inshin Sanshi, Gorki Nandu Kaji, Gujishu, Shamla Tanto, Numna Shulam, Yumi Gozar Ding, Tunge Tower, Dabdi Chimbu Junshi, Punjong Logotron Kirki, Jim Jugin de Chasha, Busi to be Paget on Gorte, Motors Wee.
2: Namka Mushin Tang
3: Niwu Tosin Jam
2: Chumu Tang Shin Zang
3: Zilong Zidu De
2: Nedini Nai Zuwe Puyi
1: Nidong Nishizu Luni Longa Zenjunga Be Chargo Kuzu Luni La Loga Sokwe Ne Chongkir Tu Gyurne Lodju Kore Loyangyi. Yalung Sashi Chemur Numna Shunglam Mangbu Tang Nyuyu Sarbe Chicho Langkoro Mangbu Tongju Yubam Masi. Yalung Zangbur Samba Yang Mangbu Gyamne Dimdru Genre Chasha Yarso Gepatar Pege Chinde Sadu Chongsar Dir Pege Ki Guishu Gyunche Mebar Nyunshin Yu. Talu Sun Tu Loga Chongkir Dimdru Genre Juki Zugjun Yabu Tang Todam Yabu Dagyong Yabu Nirjong Yabuji, Yabushi, Samshitara, Shunglam Zujuntang, Jangdo Shoguru, Dagyong Todam, Genre Shapshu, Genja Tunje So, Zune Kyabong Lamine, Tamang Yamjue Tang, Jindum Guide Tangwe, Chongkir Teyongi, Jimjue Genre Chasha, Dena Lewe Gwane, Pege Joshin Yabri, Lamta Zujun Che Gyoksudane, Longa Zen Jungabe Gwot Dembu Zuba, Shunglam Shardong Tumna, Leri Namang Targe Jutu, Loga Chongkir Dimdru Genre Juki, Nidong Zizhu Lu Khorki, Shunglam Zubjun Namchangki, Lego Yerzu Tang, Tunge Larsui Guilong Guidi Tsongdui To, Jute Dangzu Shuji Tang, Jujang Shunba Shenshin Junki, Lego Tsongmata, Takjui Makta Yago Tang, Komba Tangbu Buemata, Tame Dongchong Sebe Namjur Tongne, Lego Yerzu Tang, Tunge Larsui Lietun Lingin Ang Tangbur Zide, Nidong Zizhu Lu, Shunglam Zubjun Namchangki Lego Sarzu Tang Gerzuki Chalap Chao Yonu Churwar Che Guishi Juyibuse. Dimdru Lera Kechenki Damsang Yang Yang Chakshin, Zhongko Jaglam Ju Nishubie Chengdong Gongsi Junggen Kurwe Nedongchu Saralamki Zangbu Juywe Samchenki Zhongshi Rakzam Chongne, Samchenki Yengwe Dichab Yubuse. Lamdik Te Ji Rinzi La Mi Shibjian Gopchu Ngichu Yubara, Chao Ni Tang Kualam Shi Cishi Dara Chukwe Chewega Tang. Jun Sinje Yalung Zangbo Lhojang Ngo Ni Jitui Chebe Dewe Dimdru Dene Su Kyurne. Ngo Ni Ki Jushu Tuyun Tungdu Kangzam Chinde, Mangso Jundin Ki Jushu La Dabdi Junju Yungse. Chongsep Ki Shunglam Zub Jun Yobu Cheba. Loga Chongkir Ki Chongsep Ki Shunglam Namchang Sarba Tang, Tujun Namchang Ju Lagdar Nimin Chexin. Sarjun Jatun Chebe Lam Tse Jile Nijay Gyechul Haqtum Sinne, Nidong Nisabshi Lu Lungju Tan Durna, Jile Gyaedang Sumju Soji Dan Changjung Chu Chu Duyun Parde, Sinzin Chongzong Nisabji La, Teglam Mewe Lungju Bede Chukji Yubze. Talue Dao Dimba Para, Chongkir Taeyongi, Chongsep Du Shunglam Shardong Tupze, Jile Dundong Gyaedang Gopchung Sum Dan Changjung Nga Ni Sum Sinne, Xiangdang Chongde Gubju Yi, Sinzin Chongzu, Ngabje Dunju Tungku Tsangmara Shunglam Shardong Tuba Tang, Shardong Tubze Gyeche Gyesin Yubze. Mwenche, Locha Zongne, Loka Chongkui Wariki, Rilam Tu, Chuzui Gyezam Gyogu Gatang, Taja Numna Lam Shardong Tube, Langkor Dangna Chuzui Shizamle Gyogu Gumebze. Jangdo Chogyurla Penje Mwense Tubu Tune, Nyuju Sarbe Jimjuti Zenjong Sarbar Gyurwa. Zedang Chongkui Tu, Qinglü Jizhe Langkor Ngocha Mangbu Panzhu Chongwong Chene, Loka Chongkui Ki Dana Dube Zenjong Shidu Gyogu. Mingye Para, Chongkir Taeyongi Jizhe Langkor Gyeche Gyechangma Nyuju Sarbe Langkor Yimse. Qinglü Jizhe Langkor Nishungwe Su Jogu Tsune, 정 영수 칭뇌기 지절랑 고르시 균진기 대제 치유 도마 대르교류 달려다 뒤바 파라 정결능 고기 고르교 대동랑 고르 켈레 니기 짐지제나 사퇴 남시다 참배 뉴주서베 대동랑 고르 두주르니 조고 조유 대동랑 고르 대달라 림보르 체제기 GPS 더구 춘진타 뎀뉴지기 녀더동웨 직체 가르요세 대마세다동 사퇴 농내마와탕 조제 해바지 조람기 캐주얼미네 대외 리그 역사당이베 수준키 룸조랑 호르탕 두르나 뉴주세 준키 마네 숨제 직담 차이브세 망시 리그 레라 차장테 로가 총결 용수 뉴주사르베 랑호르키 로동 야당 숨주 중에 주게 지접 서직소 전에 사공용라 로소 샵슈캬비브세 로가 총결 딤주겐제 주기 진동 차고다 니민 주둔 세대 유림 차상과다 레처 체외 레든 꾸이베 마나직 준비 니동 니스땡을 로코나 예급기 둔섬 주비 조부 체시 소전 랑코 사르도 유주 체체 고치 숨동 앞에 주매 주례 계획세 칭류 지저 랑코 니슈예 노래 양니 텐주 부제 둔 직동라 눈도 동토베 로가 총결 용기 집에 짐주 차공기 노래 조부 둔 동차 카시 용도 진입세 땅 주경기 내지대 도슈 직지기 짐주 견제기 변자 남티 덴보르 숨바 니도니 서주로니 땅 5년에 롱어 야당 주명아 고래로 인신 로가 총결 짐주 견제 주기 유세도의 땅 주경라 되네 짐주 견제 차샤 유세도의 폐결라 니티 자주 타종 제도 고난 불교 민주 초과 대현장에 땅 주경기 니티 체네 대당 송정치 짐주용원도 교대 사토로 조기 진시비 주둔조의 락렌 최고비대 속진랑 코르키 칼로와당 대동랑 코르키 레니얼와소 탑스당부의 리미소로 대당 체리캡대당 뉴욕무용 원계민주의 협주제체입세 댄자 퇴계니 짐주이겐제키 속사다부이니 달로에다오 죽바라 소가총결키 조람겐제 리리기 댄자 퇴계기 촉두 체돔 낭종체대 로구이 장비 지저 랑코르기 로소 로쇼르탕 랑코르라 네바르와 칭바르제기 지저 랑코르 동투쇼르네 칭뉴쇼로 소라미네 무탑 낭종체체 지사르겐제리 로가메코르 법주탕 랑코르 법주데 주게 데네 체제니탕 데제망부 냠제토 댄자 겐렌 댄부탕 닝니웨 셰프슈 겐렌라 데네 파유드 로켄 참메 뒤슈 딘자 딘라 기난 투부 용어 제브세 롱안 센중업에 고죽서 서베토 로가 총케 짐주 겐제 주기 답데 토메타 콘케 뉴체 장도 릭드 딘자 르케 제기 총케 당 총셉기 짐주 차제 준주 밍에 균주 숙든 지기 유브세 생겔링게 광도 센주바 테네 눔나 슝람 유미 고자르딩 Tengye Tsovara Dabde Chimbu Junxie, Pyeongchong Loga Chonggerki, Jimjui Genzhe Chasha, Bunze Tube Pege Dangwe Gortere, Shamla Motu, Tengrab Sosa Lagzeme, Churik Pega Ningxin Sangshibe Gorte, Ngozhe Shukuyin. Pyeongchong Ningzhi Chonggeri, Nang Zong, Lato Xiangla, Chanyum Sabami, Sumdong Lagzam Simbatang, Zaka Yagbatang, Tengkung Bebu Yubye, 리아 소사 제반이 산에 되게 신조범 미럽네 미럽 바르기 균진 체베 내가 시리 원장 로망진 망조 망체베 리아 카도르 소사 체베 시균 충라 용법 용어마세 가와 부유타 심내 소 체급 고순키 미범 미당 와라 퇴레테 톱도 파르숨도 갸도 치루 동답 체베 수균 소사기 간내라 규도 동체 니동니 소숨로로 낭종 종위당 종스슝 rimka di tenshe ki gyab gyurwo lato shang ki yekab ki namchang mongu kor chik gubde dunju zuelen che de zang chong zu jiya gyak zu denshir cho yoni tsenden zin ki rimbor gyurgo che yu lo te dao zungi para gyurgo che je ki tsenden zin ki jiya gyak zu denshi sarba dila nga zi lang ne jogu zu yu se denshi teni shang yon ki chong zu nyamdib ju yi nyamdu zungba tang tu mong nyer gyong che be Munche ki sui jun ki raglai namba bieti chuk jine. Sanne ti ki jiyaa sosa cinten jine ki pege lampur gyu yu. Lato shang zang chong zi dangzibu shu ji gumbu denshi rinpur gyur gyu che che 소사기 테크니 체로 친 유여제주요 결국에 마치에 콩 댄시르 로르 라우여 지야 고창 숨제네 응압제 발레메 바타 전전진 계속 한다 내라 창외 지고 서버 쪽으로 수제 로르 라우여 고창 듄제네 직동 바로 망도 친유 다제 댄시르 고발레 바타 지고 차창고 유마세 전전진 계속 소사 최강 채무 타 임고 강 전차 레뉴 강 전차 소녀 강제 강고의 창문 유마세 지역 유주탄 세리다 준비 계속 전차 내민 대로 지내 지구를 칠성 파르키 돈래 고대 차상식 차대 지역 소사 천전진 탄 시균진 시블레 전진기 폐계 문제 문주 중요시 지역 야부소와 유발력제 체준의 각자인 电视 산내 대기 사투 뷰렉 지역이 추적으로 송정 집에 멍시토 유산 지역 千安 낭전 체내 산내 대기 규바탄 대조 소배 지기시 제답해 산내 대기 지역이 속도 중화타 계사고로의 내된 탁주 민된 도유 추적이 뷰제 균제 매발을 렉스 지내 산내 대기 지역이 총무제 전전 매발야 치로 땜부치유 전리 진타 전된 진기 소사 제단기 电视 tunleki pente lexu gintu chinyu. Mingara denshi lozir chanyum jiya guchang shibjane gejepar xie dangwa ta. Mingara rimzi jamna le nyer yongbob gorchi chikdong geje nizoksum sinde tunle pente ki chumze hajang yabu yukse. Munche sanne teke xing chokbara su mipebe tang chong mipebe jiya chongde michebe su junki du xie denba te. Sosa tunle chumra jengi pete la chunzin suki yumu. 文家电视春天堂永战给创立经济年终阶段的长门二月给三路人民行动新的与民村千里党准备所杀堂创立经济其中给独协三八人归案当年前年不给团队配件了三路梦想的影视电视电价给连续连年松竹堂拉不就看与民军电器神色的罗堂电视党政所给连团给给人口罗 到我这儿电价拉出国主动领域也不是这段差不多电视大通三年提前与民他年色拉不就把他的军都连前年现在约就他电视增长只要了大众所前边连团能训练你这拉出国你这领域也不是电价给连年他大众拉不就把你个人大道前的与民把牌给他不能一样事情行明年把电视 망소 라바 교바라 구이치 체네 바파르 고치 듄추 중요지 장총제 유미 베기기 김기 고가라 레가 체네 용법사데 타그링도 교미고 발레 김기 김군타 주고로 따도 체투블라 용법견 땡부 유베 답 하장 대부 두지 로이 침부 대다르 주게 총제 냠데 케보 곱셔 개발레 주장 창마라 퇴내기 변발 롱스 주주 중요 총소카기 마강 나슈베 두창 실송 딘시 로다라 론죽도 퇴가다라 개보 군점자기 여세 니동이 시생을 로 딘시 레니엘 무유보로 고치 조결하던 시네 림지 겸나 망소라 퇴내기 개보 고치 숨주 속숨 꿰바타 뒤상카기 유미를 창임 고로 나동점 꿰바텔레 창마라 폐제기 변방무에서 롱주 제주 중요시 생일인지 코드 센터 바테니 팅랍 소사 라제메 초리 폐가 인신 상식의 고르테제 잠들리드 팅딩의 주페시비 치리리 세나 구디슈베 나도 카 센터 그래 센터 링게는 모두 간저 지난도 차진 구디슈베 리 텐시만 남 세자나로
0: BT 블록비 항랑 기타키 량산 지구기 양살 총준이 지워서 예딩도 되버냈음 양살 타골기 총준이 롭제 발도 이기 정도 좋아 죽어서 도매 해봐 미 개개상 회비 양살 처실이 예니 유마 치신지게 죽을 유회바 저지 니사고 부유
4: 니다티제 슬로자주디 라시이두게 시유민도 그레이나 알라자주야 가피 라치미샤스는 가르쳐왔습니다 롭제야오치 롭제모치제 겐하는시 교회신이시 치리히
0: 지구의 롱쿵이 시제장되기 등부탕 양살 톡도 홀딩 집에 톡도 살기 집 로소디네 중골 유도치

0: 新疆南部草，谈得呢，中央密码关键问题内容的三角的根据来证实与推断一。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주로 냠다리 전쇼주인 땡리 선주로 긴난된 조보니
2: 시진핑키 편종 시즈총계를 기롱종을 담대 추류기 뉴스 폭배티 좁둔 캐치난테 特别 주동키 지와 체배 민의 최교 체바탄 니가 타 인의 나초 체시를 주지 체교로 흉류기업디 미마망 초제 체소탄 균으로 대자라 게린 체교시 인의 나휴 리장키 친구 좁둔 나외골탄
1: 시진핑 니동 이슈즈주류 상하이 냠레직주 우조라 쇼규마세 키르기스디엔다 이집라 게든 첨지리 피규고로
2: 리장키 헤룽장타 지링토 덕심나회고로
1: 저러지이 게요미마 투초 균례 우윤행강기 촌듀 수르쇼 투미다 슝미나회고로서인
2: 샴르팅디 선주리낭튼 시브드남센조나
1: 디글레고네 베베닌츠 다와게베체 니슈총닌기 나주 추주 주다 까르마 숨주쯤라 네발레 쇼소 담드 추르기 뉴스 튐베 변조 시즈 총게데 기론 총 기론가 고로 미느시메다 제다 집에 니주 첩침부 튐유 뉴스 튐베지 중공 중앙 기 지급 소지 계급 기 주시 중앙 무위 기 주시 시진핑 기 체류 통지 나왔다 지 무즈든 계지 난데 민예 카즈 구도 길레드니 제다 집에 미느 특별 추동 기 최급다 닌가 체베 망조 내부 규지 매만 요르도 겹주제 제대 민의심의 내주 통교 용도 동컹도 제구 더십 세린다 문주인인도 동교로 흉륜다 제리다 튠백고네 로교 체교리야 낭진 제대 쇼든 누제 메둔바 제구시 대나유 시진핑키 민은니 루보기 가제 투급 술립유비 서규카다 제유디젠키 터두기 섬로다 마대 섬디기 섬로 타용 제도 루고다 갸즈 농숲 응고하기 지덕하 등교년 렌치바다 닌가 당음의 경연나소 제시를 주지라 흉능격바 뇌제 레주 첩진다 치 첩진 등교리야 도순 타지도 치바 제기 토네 미마만조기 치소다 균노르기 된자라 개년치 교시 내려나유 중국조양첩시주기 균려우윤 개세지접관계 종료리장기 前个 좁된난데 제와체배 미장 십지격교로 덤진치바다 도부쇼직조기 뇌쇼유교 년세로급체대 Ningen Nesu Yubi Mansu, Tudu Kurim Dembenga, Nebu Chibata, Tuzun, Zenita Tumbekune, Rogyup Chaguru Nangin Chibata, Shodun Nunze, Mungo Nebu Chigu. Chinjibu Jiyu Gigupta, Jidu Tunjula, Shunun Gibde, Tudu Nizu Dagip Dongata, Rogyup Takju Ledu, Tumunto Yabuku. Mingara Narsin, Jubzu Gie Chibe, Tugup Yimbe, Gigup Jugo Tango, Jigup Gudumbu, Shunle Kanda, Nugo Nuzin Yungdung, Kugup Shunle Kanki. 선에가라 뉴진닝게 문미킹엔 체시를 띵습치바라 줍지다 닝게 내주 더십체린다 문주인인다 동와 닌세키규지라 흉륜겹대 미마만조기 치수어 띵자라 갠송치교시 띵나유 시진핑기 줍둥케 진다 리장기 랑제시르송 중국중앙첩세주기 오윤 게시지적관계 중립시험바 장고칭기 제유디젠기 갱고루둔기 내치이대 선에 서도도 럭육탁주레둔라 줍지나와라 폐비유 편종기 돕쇼 직주 제대 산의 사도도 최급소지 레드윈 뉴쇼 유교 조신유 민가라 제유 레드윈카 비미이마시
2: 디글레 쿠네 비베네츠 치디뷰 진서베 다와게베 체니슈 초닌 챕자제파라 다와게베 체 숨주네 다와구베 체 숨닌 파라 계급제 주시 시진핑 비시 카이크슈 니르베 니도 니슈 저주르 상하이 냠레 직주기 우소나 슈규마세 키기스텐키 종통 자발로프타 이집게 종통 사이시니 게된 슈다라 계흐니부르 계튼 섬진능 균바시
1: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다와게베 체 니슈 신인네 체 니슈 총닌 파라 중국조야 접시주기 규 계시지접관계 조리리장기 회룡장다 지린토 덕심난유 공기 신중내륜고리기 지접소지 시진핑기 남세계진다 계급기 조리된자께 닌시비에 무접등계진기 공된 락다르툰유 딩섭체받다 대립전기 신뢰의 체제의 공비 동교 조교카조수 체대 툰보를 툰유이다 툰기의 중감 툰바라 법바르지 냠도 덤진체교 균교원치받다 제덥나마 냠도 지에대 듄주루 로리 용화라 뉴쇼 유구 존인치바 신뢰기 축두 튼기 뉴바 균류가 치로 동화제기 토네 주리소 行列团在改进电信电价啊扩展投牌给年轻个别人数难有。黑龙江佳木斯的丽江北大荒草边七星行列的配合的更新的色星木车间起出这行列难度配备先进的马没落到从这阶级结扎了谁难有。况且中国外多不了可对引入人人的拉度颠簸增格。端着你罗氏表主力团结的团大开车学的音乐新南要求了兄弟的四句卡给夹住了兄弟夹的端着的罗氏表主力了罗力用为给年轻个别年数难有。准新别赠送阶级行列参加领会的黑龙江行列车里看的出这所有李江起孙烈杀队的三纳松中的内水过了跟着习近难有。况且主力团部托了动为卓兰尼参加了托有。孙尚说别了规定定时动物的日前来改变高中了得了七八在孙行列推荐习俗的缺点动作的胸轮脚吧没得人类配置的日前行列空白脚步动物来着的行列了在经营所及其他普的阶梯三纳松用配置也不七八的实行上部的孙尚苦급上部特批上部级极度切的来住切入的就脚速动格式送有黑龙江行进及主力团队七路动员区别列车南站开进及三连三道路丽江起阿列及皮林拉实行南有况且列车组成高速当地出路运过的出现勇敢所及出队内部准备特别列过七八的天热经济新旧整个组成高速了兄弟级的天雪抗引荣团队了给您的团部点不用完了七个是送有吉林松原图丽江宁江区德智行列七列两列抗度配备日中内聚跟着习近南有况且南部南座及行列细菌和咱们及日中空白动物的行列基础经济习俗没了透过长途动物行者行者及特别加急复杂动物行队穷者的停留行列空白制度他们在用完了规定动物是送有吉林旭新农资参与公司的丽江区马没有落到农民团结主任了实行那么的团结其中内最听到难有况且行列团结连年十字解决空白促进动物的主力目的的连年随着他给什么解决

0: 디교다 진당 파르벨레 된 야부족데 켄렌 뷰다 되었다 튜레 제다 누싱다 진당 제다 체로 동화 레주 둘린 뉴바 체로 동화지 제대 신뢰 튜레 진기 주제에 토르 동구 사제 뷰제다 덴자기 가고 냄부 송데 튜게다 뉴룹 레뉴 쿠르교소 가젤 후질라 도난 침부 쳔부다 서신네 수조 파르기 제다 용라 대구 토담 치쇼 치로 단데 만조츠 로디싱 디당기 사마사토바라 제고시 냉소나유 리자 차강후 초교도 폐비 중감 냐레 소기 모두 나와라 센유 공기 사제 침부 따와라 린다르데 팅럽 중감 소비 공비 후다 동왔다 신례다 나글레 쪼글레 냐레제 징망부 냠비라 꾸디 동왔다 중감 유고르소 레리망부 공비라 꾸디 동왔지 제고시 송유 우정롱기 뜻십라 피브로나유
1: 디글레쿠네 비웬네츠 제니슈초닌딩아조 중국中央七十七局云列奥运 계유미망투소云列奥运联康기奥运长赵乐继희 급슈시피 계유미망투소云列奥运联康기 출소팅니시피난 수슈난켄기 계유미망투소기 튜미탄熊云南유바시 공기 싱숨내튼고르키 지계수지习近平기 남세계진탄 당중앙기特区규지롭존라다라치바탄 망초탄 지와텀섭치바탄 지레기 캐주둔비치바 튜미 겐체 주베 제체디 외주 가도르키 춤제 균투 사덴타 야치르 동와타 총 10큐 용네 타게 용화레 구디 덴디 동치 레게 사바 부구 시네소나규 슈미 손디토 튜미스 타딘기 균레 오윤 행강키 추소토 외주 가도르키 춤제 균투 사덴타 야치르 동와타 총 10큐 용네 타게 동회 레촌레 구디 덴디 동회 고르키 녜슈르 추십 제규르 미디 겐체 주바타 송지키 담시나유바시 赵乐继희 年电案 三百坛, 居民坛别的丁森南语不是 空气, 当给措金就给把措村, 陆军习近平去苏西南回党中央去, 迷茫了团结坛那些的为主搞独入目的了解开蓝天, 怎么用去同南切别为不用动去我在了切记对于。 年度你修作记录年年度你修这个略牌图龙爱以牌给图个孙天为主搞多了去重置三点坛加一动画题重视台阶坛这句女的用完了固定单的为主给蒙西俺会电图动画坛偏着俺会军区图把的签约去送去赵乐继续迷茫图作以图米龙爱先给切个专业别在内南电给切别行列坛之外月别切都开签团结切就了命的
2: 云列欧云连港去沉住坛德国列团各地坛送这期大街行就定色坛特别区别护大切的沉路坛冷路经问题三十坛吹过短歌写送一把谁赵乐继续迷茫推索给推米人之连列了西村年间苦地策划主客行列坛重视给特别坦布内配备推米人之连团年间昂也不住地忙错期与破坦顿年团结空别动画坦不把了出去用化了你这期客
1: 来这一趟却不先带给推米讲新来他从十空别动画的新库路他加不住了切的推梦托新不出不他新来道歉从十几度借用画的规矩动规写送一把谁赵乐继续迷茫推索给推米让多昂当他结合给迷茫忙错他制度切别这三个不前天我来拉别过天忙错他你我的叫我他忙给那岁十七日忙给落准你们对忙错了偏不多不借切客
0: 在这一趟沉入了别顿去自送修的趟重视给沉住车站落实了护大修坡重视给他随上部他别动过去内宿南有把谁李红中去修美村都作用南有这个内部呢被别人出各级级别也有迷茫推出军列欧云天刚给村都听日西别在你去中年级记住毕竟图你们这村中去村都错的欧洲搞多的去重置目的四点他加级动画的 重视平庸的特级动物来端了各地当地动作高的给自己就不敢给念书了垂心难忘马赛切断直接切约欧阳长赵乐季村都的学约作秀路端注意重组人边娘的边角及探店内最大空白了各地动物切断了密地重结的重视给重民细节减速根据冷度推过参度动物的民主根据及确定了就是自己历史动物 若叫了团队军队空白着叫了各地动画的欧洲民部的用不拍着了各地动画新入局的弱力推过藏度动画重视给民部的根根监督叫了别切得不了卡带脚吧三家县都内部切别极度弱叫了来端也不着各吧新来的四局人心及根据切得推过藏度动画所及内端贴直接切约

0: 개시 직접 관계 중립 쉬운바 딩쇼샹 안회 허회로 노시 천리 도담체대 흉미촌도로 쇼버다지 덕십기 안나유 공기 직접 소지 시진핑 그 좁등케 진기 공된다 단조양기 텁주 그지 라다르 튕규 딩습 치봤다 공비기 내법시부로 믿바 노시레 튕기 추제 균등아 토르 동화 지기 토네 중국 남배 티럽 젠조 교나 협슈다 개년 티베 리바 주그 시 년준나유 슈미 총두 토 딩쇼 향기 단조양다 계스 직접 관계 노시 레든라 세드 통진 지기유 직접 소지 시진핑 기 노시니 계급 조정기 멍시다 가딘 개진식 인시 년도 나왔다 등시기 경고로 되니 김진 교배기 도시 땜보로 조그 시 랑자되나유 서규가다 제유 디젠카기 라다 튕규 년된 체규받다 노시다 벤주로 바르기제와 타주 야고 체받다 ngale gizhen dienbe nusi siju latari yaqo chiba. Benjo dienbyu nga panu yungata, chubzu li gyur yungara gudi shukjin tonggu. Lugdungi jigo ki chiguru cishi gyungyong chibata, liri sarabata chambe chidu lamlu shimju da tuku chantu tonggu. Tunju wangjata tonggu genji cendi da tunbe kune iwa jide zhungyanda sanayi nusi jiwa tuku chantu tonggu. Nusi tonggu chubzi likso shukjin tongwata, 계급기 탑주 랭겐 캐진다. 시제망주 노슈 긴송치슈 철동규. 산해세슝기 은미 포륜기 닝가세덥 타직도 제대 노시 댄자다 균두 공백이 마대 첨디 댐보로 송규. 노시 벤주기 직짐 년도단데 노시 멍유 첸댄다 펜류 치백군의 배주 탑주로 개는 댄디 치규. 로메기 노시 레드 댄데 딕딩아 야부주바다 제유 멍유 배주 치베 뉴르제 교수동와 노세다 응으루 스지기 튠주르 쇼데라 쇼능갸바 시림기 게닌 숨기만데 섬디 덴부르 숨어지 제데 롱아진기 착괴 중업에 고야부 죽교로 레기 개진 비교시 대난유 안괴로 쇼괴링 딩쇼샹 텅도 페시종 노세주다 중국 천리라 제로진 천리 링류 응제 사도 디네소 덕심 나와라 페비유 공기 안괴이 직접 수지 시진핑기 악주 이라 덴부르 니데 계급 공비 탑주기 남한 상자 준비 레과다 체대 중규 남배 티럽전기 안회의 리우 베베 중규 토글나유
1: 디글레 쿠네비 웨네츠 펀종 시즈총 게르 기롱 종토 체니슈 추닌 담드 추르기 뉴스 튼휴 지급 레콘제 사괴베 둔쇼 괴도부네 신도 체바레 칭나 체니슈 추닌 키 추즈니슈 바레 십제타 동제작 잠체바규 다딘기 담드 추르기 뉴스나 미숨 길람도 쇼르와타 미 니게 추추쟁아 탄저와 체유바시 초카키 뚜슈 직조 제네 뉴슈 유규 니세 뉴스 제신 유바시 체니슈 추닌 키 고메 추즈 개베 바레 계급기 초도 정신 기 미순로 규본카키 랑코르 갸다 조숨타 미순로 규미네 추게 주미 지단네 최급 기타 최소 추십 요체 동총 추진소 로급 직제 현행 산내 사도도 로급 타주 제발의 교육바시 법균 토단부타 계급 매순 로급 주기 중국 로급 로가기 매순 로급 군도바 갸다 죽지 악동 제디 成도 双流 계지 남탄해 남주래내 뉴스 포규토 로급 제발 교육바시 민가래 중국 로급 로가기 봉랑 남주 토마티 불규 저지 레균 리주 심바타 지니슈 듀닌키 소베 초주 초발 시지 팅디 남탄토 푸르유바시 뉴스 튠베지 초카케 조교 돕슈키 기롱가 괴초수 교 컨돕치싱 바시 펀조 메순 조교 지교 조카키 균 랑고르 듄주 튠니타 메순 조교 메네 십교 숨주 소지 단테 최접키 타 최소 최시 부요체 동총 조신소 지제 켄테 산네 사도도 조교 제발 교유 대나 기롱가 괴 레주 세지기 조교 돕슈치 니슈 추닌키 닌공 초조 당부 잠라 계고 타 발다 지링아 유베 사르 조유 바시 Lhasa mesun rokyo pabdun ningla shuka kikyan, nuzi tuanbe nintere mi gyata juyonga ta langkoro sumcho sopkyan yuepe rokyo dupshu jikzu chenhe sanne sato to yuebashi. Xianyang pengchung jidi lekun ki chu ta chongkere zongje rinpo sumki jidi lekun ki nintoba nidi ngabchung ngabdun sanne sato to jidum ngakdung chebashi. Tse nishu chu ninki chidri chuzi ngaba zamla. Xiezi chongkere jidi chu kishong gagu yinla chu ki mimang nintoba ge 당도 뇌지 섭진 법에 개참수 존해 뇌쇼 유구 저와 체배민의 수육 체육하시. 长期年度写字年来书稿给文具肉够都修养也容总三立相都教我谈过把重组了女子特别泡杯同美前年大些七八谈三立谈念头做蓝胸就谈明的肉够所也来推别有把谁新都熊我的心呢本种写字年来没规矩不可给母肉够都修养嘎达的肉够没修加的恶趣恶别当我谈共同给你浪口谈来这出现所那所当我马赛在你说出年纪我们出嘴给他干嘛送出三个一套怎么各种重叠都觉得有把谁明年的各种重叠就从贵作为出谈落陈东接了修建侧心泡面牌的技能拉索穷有把谁人中通过部色系女子国送给人不你把谈恋结果做呢日记开建了出版来卷草中三年三多东岸的年在肉肉谈学团色系女子国送所起来卷了组织男有把谁出版部学院谈天军的女子团建促进沟通沟通的男士男人谈谈但对出入的女子中举了27的女子破局的美女的面部的协助谈至于提供的外面经验了17的有把谁努力部谈车动土壤部席中央给人权女子开始盟友国统局的集团七万年车马人恩了当地本种期集中党队出入的车动人士入局谈女子破败忙做起入局来团比较了解决了才有把谁
0: 三个那么错共产党就是研究修改巴桑拉姆拉的人际问题因李前跟库尔南根到外有准了日
2: 妹妹大姐去俺就老爸的出机器
3: 妹妹不机器俺就老爸的出机器
2: 出出的机器俺就出去两把起
3: 差不多有别只注意母亲的形式两把起
2: 妹机器这样是江浙切磋，
3: 扬州人民最晚的恩济点点养成习题，
2: 说出康熙题，语体闽南用我起。
3: 闽籍客家团结一家党，推动共变人，中华闽籍的素质难色党，独秀难色，热望难色建议。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캄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페 리첸 시고히 텐디 리첸키 낭튜엔소니 중국어 뉴겐타 송겐키 케추 첸부니 덴프티 콜레지보 케보 롱수 주규 중외고스타 중국타 몽구키 냠레리에 올렌바투키 쪽추장시키 간에 세외고 자벤키 제키 진콘 파차치 외고 주미 중국 지순 수준 실동키 민창 사발교 외고 방글리에 루슈 주제리티타 변조 피켈라 잠디 제베고 Lokurhe, Sudun Leriki, Chubje Satu Tunish Chipikor, Samla Tengdi Lisinki, Nantun Sipchenam, Senjona. Gaso Tsongang Tang, Guzi Tsongang Ki, Sogjum To, Namang Pusum Tokpe, Kolajipu, Jangwe Sangbutan, Chugutne, Gekup Kaktu, Wanjin Chipi, Jungu Sudun Wipu, Nangjin Tang, Chirdon Tsazu Wu Chipitini. 明年中国气球总统期虽然对别对日期脱口月第六空期到达短期那中国温索牛松七十多南镇七次推送列改进局军堂成穷松帕沃提那南镇七次改进艺术争议帕沃他对马尔达瓦年时帕斯七十多列七五月不是听各级中国尼科勒日比总监七十他牛天七十级车席进行 Adi Yorub Tan, Isi Hie, Jedam Sibi Na, Zhong Kui, Nangjin Chitse, Mangtu Dangwu Ti, Zemlin Zongdun Ki, Junggu Le, Digyo Chigi Yuji, Wunzin Chisha. Tathong, Chige Ki, Nianjo Hui, Dingjo Chiba Dan Na, Zhong Kui, Kola Jibu, Nyo Zong Le, Xiakbe Chichi, Gun Chie Mi Bar, Rinpar Zong Ti, Zemlin Ki, Bianjo, Panu Yong Huar, Gui Ti Chibi, Dupshu, Ki Chin Shik Tu Kyo Hui. 다루네송 점례 용기 묘송 각계 지망토 송화타 서버키 첩시동도 지차토 송회 점링키 튜레제다타 코트제다키 균퉁하 눈수 태구중회 계지 응으로 태세전수키 니투 응바 제바단나 니동니슈저초러 점례 용기 묘송 파세티 니동니슈생류